최근 노선기 접촌 대야 날개 금이 유변하 진리 창초 나댄바다 진리 로초 직댄바 인신 개금이 돔저롱아 탕치총타 나콩사제 개균솔하 개발지양미치 뒤지시 송외치 로초 직댄키 개보샤쿠슈누기시 냠구토 송와타 방미시 유신 냠타토 풍와타 라소 감신 러신 개워 소총회 탈 나쁘실라 창초기 나탄 탐제남 로초 직댄기 급러 융특치치 송골 태탈랑소

개벌 붙이 내 저 칼라송에 나 할라스벨라마 예바다 누가 지나가 장아 개벌 붙이 수화가 제바가 남아 포장가 남아 포장돼 그치 최소 전에 개벌 유두 제 외수기 규매 맞죠 개벌 붙이 개벌 붙이

0: 다야네 쪽 갈라서
1: 라할라스바 라바이 바다 아투가 티니가 제가 제부가 슈쭈가 이 바할라마 포장할라마 곤담스네 르치 꾼거야 비촌네 제부 뉴도 제우 유스브르
0: 그래 르치 꾼거야 비세
1: 딱라리 띵어 옆제부 나는 제부 꾼거야 비
0: 다제는 제송호야 된
1: 지슈시 가시 쇼부데 쇼부데

0: 알라서 계세죠. 안에 탱을 치지 옆타 매각기 르치지 지리게 계세죠리야. 강삼 샤제 담지 슈나 라지 에요.
1: 제송키라 된다 카르유네 수나다
0: 놀러스

0: 세쇼
1: 라할로즈바 라마 요마타 아토가 라마 테네가 자가 타자가 라마 랑리가 라마 호조 제시 인냠자 아방크 시가 라마 로니쇼 손디가 라마 라할로즈바 라마 테네가 주마타라도간 제부 제시 임메조 언티가 르티가 라마 페메 유주가 라마 주주가 라마 두즈르지
0: 라마 강샤 메즈 제시 좀 세바 에 제부로보치
2: 제부로보치 너제 공수야 타가란 타당가서 소절인데 제가 드니 내리신 연구도 도시도 봐. 뒤에 개브로 보지 공부 섭신하러나.
3: 어 개브로 보지. 다들 눈치 보고 제법 쉬었다. 와 또 남시 왔다. 개브로 보지.
0: 개브로 보지. 다들 나서 간다. 나시 제법 맞세. 나서 로쇼 링내제 간다. 좀 내도.
4: 다들 눈치 보고 지디 제법 냠네. 쿨루미베 담자 건 좀 주셔. 왜 미소 공마 대지시.
1: 개새쇼.
3: 내 구다.
5: 오늘 랑쉬다. 나 저저 리디에 계급을 해 놔봐. 수지요래.
1: 나 개분어사. 야름사. 창정한테 말에 터진게.
4: 리. 개버름지. 고세 나눠세. 너 치는 저겐데다. 나 가야 자원해. 나고 말해.
1: 개버름지. 예체나 창조 개버니 빵고라 참제체라. 계시 최고 종고유사. 나 저저 리디에게 빵고다 메모사마. 겹쳐도 죽을 수기 개별 대태라 광바스답시 나로나
2: 개별 대태라 광바스답시 나로나
1: 개별
4: 무지
1: 개별 대태 죽지 예 코타다 람사 대태 시청

0: 장소 집을 쳐.
1: 라할라즈바나 마자라가 베사갈라 망원바갈라 마부중거제 디로베바갈라 마 오든 지시이나
0: 장소 집을 쳐.
2: 라할라스벨라마 이바다 아뚜가티니가 장아 에마가 순다가 남아 차소고 체버가 쳐 호초가 칠세강강바가 남아 룰라가 눈치가 다 안빼가 남아 다아지가 남아 루이가 집바가 시이바가 남아가 채
0: 지지도 루비 지친 없나 차소 체버라 다른 놈 뿌이디 쏘아쥐
1: 차소가니 밀루 아별니 너부 진짜 제봐 파레자오
0: 미루 맞다 겸내 척추 창소 채불라 두겐 강지체란 치리로제 제손도 주슈프바이나
1: 란뜨다 포기니 상보도 왜 주수지 진부인베 지세세모 인조라모 주수라 배바제자 창소가라 내미 치린 중월다
0: 지세세모 인조라모 다치나 장소 집용하라 지세쌤 윤조람 집에 텁시 나오쇼
1: 용그마리 용그마리 동삼 딘데 장부이나 흠이 두두 죽을다
0: 아하하 딘데 세워려와 나신경은 지세쌤 윤조람 뚜바 칼라이 이내 나주 장초 출게 노부상불라 방시 진기경을 파묻자 세상 주주대배 깨부지 세상에 지세쌤 윤조람 계세 노상 주모 피지율
1: 也是能上那我连着多连着多诺不同意下巴的女金七三零呢嘎图格达那前的诺不同意下巴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참소 장송 첸보 춘내초 샥베 징베 포모 나식삼 나이 진친 토시에 지베킨 원발 피회 이초 개발지지 슝뷰 나와탄 장송 기캬 조겐 노뷰 겐체티 이초 남러 푸르웨 겐체힌시 원발 체모뉴토 장조 안된 유토 송디 게세 노산러 퓨와스탄

0: 계산 노사죠. 돈 대는 건데 저도 대배 보무지 개분율도 제고 있으게.
1: 등동아이 밀라서트 티비 답도 쳐봐 시도가 내지죠
0: 너유
1: 티랑게 콩야 대대슈시
0: 가시슈 집주라고
2: 乐索，乐索。
0: 解释错，
3: 解释错。

0: 中国大陆的空白界成龙界康界书队连接中生成就国家
1: 구시대와 조블렌지의 공강상 유리만지 재랑초 응아시대모이나 대다 재랑년 생신 넘쇼 반대는 중앙 룬전년 체시차 레오콘 벽에 철랑기

0: Redang and Suiswa Ribe Yijon Tibatar, Mine Tamje, Sene Yempe, Gonda Galaki John Shuso, and Sui Chapshi Toa Netan, Taganaji, Jinusa Kayen, Nen, the Tavayena, Mungo Shedi Yobashi Resi. There were the Mana Kone, Nabalenje, Gassi Shajunza, Jabba Yobatan, Poa Junza, Chambunda Yuena, Yana Cherangi Lubu Tapshi Shedi, Gassi Chatsi Mantabatan, Dendriga Nedunda Shona, Inji Menji Seshu Nigi Tony, Tona Shedu de Hajang Getchimshi. 디나 가시 땀 말레바 네더 포바 땡케 숑지 맞추이가 도나 간다 시구레스나
1: 다나 사디 좀 봐야 안에 타키메베 타키레 가로서 타키 톰보 찌바레 뭐니야 소소게 사마티 잡나 샤마다 뭐 뉴스에도 라바다 나차리 다 촌은 사사메레 에니 피주나 워총라 토야노 나무 리페나 느리노 트론데야 소 뉴스아 제르샤 트론데야 코로노 나차도 모아요로 마 나차 여베케 느리 저소 트윈스 뉴 뉴스아 그 사마데 모사 다마 모보지게 타뇨베나 사마박 팽게레스게 팽게레스나 디게레 가레 팽게레스나 촌은 나차도 톰으로 와 팽게레 데 팽바스 초거로 와 이나요 타니 사마바스 他現在被的被他查弄了那家住的有點不是那落地你是的呀,被的什麼的雜雜些,落地也是的。 타키야 베드 베다 차노는 나자 두디 요데부터 세나 로티니 자자시나 메바 차 토기요 로슈키 메 마제바요 차 토기요
0: 당한 주 제니사 크이 네디가 체제대 강라시 제세나 데이나 당한 주 차능기 나차이건 뉴세 마뉴데시 다쇼바 파 동바체 데디 가시 창아부건 디체디 dünle topyena jinisa kyi nege nedao tyeomse yona sama sejigi chitse nige jis cherangge chagi ngacha indi sede jupjile gebayena ta denya jinisa kyi ge ne tyeombe ge dapse dewa ga si dande de ge nenzenja tyendi yenji menji chedengi menkang nan joche chelegi menbala ganje che men tongju de hajang ke che bshi
1: ta de ne ga da dong cha ma ta ba shin ne yong da shin ko ga ma jong shin ma de ba kha kya da gong ba de bo me ba ko ga me ba de de de wo tu na ta ba ma za rong za ke gi yo me sa ba ka li ya de zhong yong de bu me da de so se ya da dong su zhen tu gu de tian na ya bu yo de je se de so se ya ba na ne be rong ge de de chuan yo ba ko sa me hi me song sa ta de ne ga ma da na a ne din du ge nu shou ge so ri ke ke ga be ge me da ya ma na kha jo ye ma je ge rong je je ta cha ང་ཅ་དེ་མ་ཅ་ཡེ་དེ་ཏེ་སོང་པེ་མེ་སི་ཁ་ཏ་དེ་མོ་ཆ་དེ་ཡོ་ཏ་ཁ་མ་དེ་མན་རབ་ལ་མེ་སེ་ན་ན་ཅ་ཁ་ཇོན་ན་ན་ཏ་ཏེ་སོང་ཅེ་སོ་དོ་ལེ་ཡ་ཁེ་ཉེ་དེ་བེན་རམ་ན་ཅི་ཅི་སེ་ན་ཐང་ཡ་བེ་ཅ་དོ་གར་སེ་ཉེ་མ་མ་སེ་ག་ལ་ཅི་ཅ་དོ་གར་སེ་ཉེ་ཏེ་ཡ་ཤེ་ཏེ་ཡ་གེ་ཡིན་པོ་རི་སེ་ཉེ་དེ་ཨ་སོ་སོ་བ 코 다데 샤버니 레세 세데가시 다데 차차 작도 작야도 쇼사만 차는가 차야도 다데 뭐 싫어래 근데 매 소마 작여 다는 쇼게 패죠 작아 상도 말 되게 너바 안게 매 다야 되게 쳐버래 대선도 상바야 너바 매매게 매도서 때 세지리 마도 간조만 주 지세면데 마연 바시 세대게 매바나 칸년 챙게 매바 코로 준주지니 저 때, 저런 주보는 차가, 아차 모뉴도 주보, 자마 채중, 샤 영일 때, 시제는 매 모뉴도 세기박 그래. 타겟 매 뉴뉴지, 자투구도나 뉴뉴세, 때, 자마다나, 뒤에서 모상 사악 그래, 마도, 아치 자그래, 서르비지 세야 되나, 용구만와. 대다지, 엔 차노, 아차 그센도 때, 카프게 수시시, 따라도, 때니 세바시시, 때니 드시시, 아니, 수수 주보리야, 수다시, 때, 그, 대소리야, 또, 노마도, 오, 다파지, 수지수지가, 매니, 때, 탄협 팽게, 세기도, 세야 되긴, 탄협 차어, 선생님이 차는 맞자데 추자로 되는 마도 주다게 되는 맞자가 세이면 하자와는 고고요 말이야. 그래서 따제 유리도 좀 떼야 세세. 근데 선생님 맞으나 아니 ຫນາລະຍາແມ່ຄິຈົນສຽດແຕ່ແຈມາດາຍິນຈີແມ່ຈີກະອັນນີ້ຖ້າດົງງາຈາດຈຸມັນດາກະຍຸມມາຈາບາຍິນນາແນຍຄືສຈ້າງງາສຕະດາຊິນາລໍຈີນິນຊິນອັນກະເລກະມີລົງດົງມີກະຍິມກະມາແດອັນເຄມາທໍລານດອຍຍາແດແນຕິງນໍຍິນກະດອງງາດໍດຸລຍາລະແມ່ດແມ່ຈະທານາອັນນີ້ກັງມາລາສໍບາສາອົງສາຕະຊົນມະລົມຊົນດອຍແດຍິນດີຕະຊົນຍາຕົນໂນຊິຊັນແນຊິງົງໂກຊິກະຊິທໍມານາບາຫາກໍດີແນອັນ どのシェケでやじれ。まあ、そう、さ、まんがなにやしゅれていないやん。え、せばとまざばしな、せばが偏ちゃいよ。じゃあさ、まげなかせ、ロチさまがなやがれ。たじこんれんやぺしゃもつけばれ。こ、にんじんぼじせやとで、かんじゃめげかんじゃしな、くんのばてせでよでばてでちゃいよ。てしりでとれや。あね、あのそう。順で、そう、そう、どのシェケでけちんぼです。
0: 在所给了土地切切让给公安了满载帕安全地铁了干么实际几把送啊土地切学人那么连接公德给了给送把南京当安去黑鸡汤有那么接让这些查些图案念汤今年三可以念破把一那先把叠出我呢我过写着有事对外各自切让下军长家把我有那查最忙话旅行了没干活有那个学写着好久用这把一那 我呢让给卡这个天呢，多拿下就得下降给七八十。用古巴俺去个租借地，这当租借地处，啥就种子牛牛些呢？农就伊那张把通找我找不，军长些呢，偏托约的些。这这地处一个俺家的牛牛银子啊，农就今年啥可以个拿了偏把约的些。 可是到门来把门通过学不赢呢，当俺去吃了个面包了，给吃提起，让给唱个表个，你才当端起，没有给毛牛了，全是下酒店给吃不要的事。马多当俺去重办难了，第一个得通呢，偏钱不多的，要呢，人比个岁数大，没刚上通就要买的事。这大爹咱们是赢，那么人家呢，俺这个连起来新鲜的话，他就吃手，就得那么人家该对赢那有绿色的不用为，这是门都修。
2: 天津民个人才呢，俺去摩托车给了点点训练，直到中部以内给天呢，给了干这些事情，俺就明白，那不天津呢，最大生意能哇，他就吃手。

강리카르베 제네 당자 양식 딩중 주문원부 흉내 집에 루식 랭송 양기 쿠버레리 세이 니둡스송 생겔링게 루더니 릉중 캄기 나조르 제외 게제 제슈디리

항원 남게 통수 딩가를 랭링 규두 행기 조직 댐베 루미 디네 양출 나외 뒤즈르 그룹의 양디 등에 세소 대다라 딤블리 추르에 안자양 디니 남가다라 신도 당라 루시에디 계기의 심지 용마타다 당와라 칭이

0: 생길게 땡디 신주 양이 시비 가름 숨주 로야 냠주기 뒤즈 대가 리식 죽지 숨에 생겼는 배 린제기 뒤즈 전에 간주 레전 생조 나와라 도지 시슈균이 땡게 죽된 자고
1: 주침으로 교차 이샤가 사이 멍시체디 창안 지달지 사가 꼴숨 지도 기니밀랑 미치 코나르디니 마르디가 지달디
2: 미송 봉지체나 강규기관 통미 시기뉴
3: 中国人民从亲身经历中深刻认识到团结就是力量团结才能前进一个四分五裂的国家不可能发展进步我相信只要13亿多中国人民
4: 始终发扬这种伟大团结精神，我们就一定能够形成勇往直前、无坚不摧的强大力量。中华女婿，敬主者，念都退了，三不死。南无给团结，破解给南年年春秀。 谈得听见你三星吧你中央密码关键龙清烈空给破解清朗一。

0: 뷰티 공비타 주세 토위 디자라 지규르 차르구 지베 텁주기 토세 돈니 뉴고 뉴시 뉴급제기 레드 약부주비 계지 정신라 문지 강리 시부타 릉슈 뉴시 문고타 카데 쪽베 뉴바 슈지르 당테 미마 망소기 세소타 규노르기 디자라 송경 땡디 제구시 년도 낭규 제동 도담부 계급 릉슈 뉴시 고규 심주 강기 로드 양스 전기 네든 티티 세제나와타 레게 최고도 낭규 중앙 첩지주의 루틴 남기 세제라 낸대강 세나와마 세 주도야낭유 시진핑기 세제탄 주도로센시 송시에 계시낭유 공기 랑계경학공 양신갸시와타 사캄 육진시와 넘시 균도망화제 유비 렁중류지 퇴연라와타 망부퇴기유 당기 속진주업계바 소수 당중앙기 뉴고 뉴시 뉴급제기 레둔티 미망기 디도타 계급기 대자탄 저우유비 퇴진식도진니 덤진 타용제디 도시라 규르와 동화타 직수 규르주 제바 말라 조준 뉴바치로 동화 소이티 괴지 마무신니 갸지 레지바타 망소 기니 치티 렁주 뉴지 섭진타 하장 친보 럽타 짐벌레 넘버 게베 점니 기우 군기 켈렌 강리 도피 뉴고 뉴시 뉴급제기 레드 야부 주바라 녜바르투 당기 초용기 고지 타종타 미마 공도 고로와타 제소 자회지라 진바 타종 렁주 춘이라 진조 제규 타종 문고 조르 진규 타종 규르주 스타트 타용 말라게 도시 타용 지속기 념주 타용제 차괴바 라렌트리에 문진 띵습 중 유지 대낭도 시진핑기 뉴세 녀가 충도 동화타 뉴세 경괴 충도 동화라 문수년 문고 저주 조르 진규 중전의 토담 최진 저주 타용제디 대자 딤쇼기 랑제티 계급가 공기 파르통 차괴타 대신 리카기 조준 차괴 주 개발을 제괴 외미 경의 체시라 흉류겹디 뉴세니가 나서 규림 대비권리 세주타 내래 개비권리 신지 문제 도바 치고 레더 주경 치수 치료 동화타 총기 개진타 뉴세 퇴망 위 서괴기 각세 멍시 지괴기 곡종 세시 로드앙 토로 당해 지유태기 신자 강교 습괴시 년도낭유 시진핑기 마대 섬대기 삼로타 털토기 삼로 된도 당해 뉴세 침보타 뉴세 섭진라 카대 조비 뉴바 균체 매바라 치료 동괴 뉴스 침부터 뉴스 접진기 년하라 심주 달주타 더십 세련타 문주 년다 동수치로 당해 최주 문주 투구창도 동괴 대자 침부터 최동 진비 중시 워기 최동 괴동 남수 투상도 당해 계급기 축두 정신 진미 순수가타 계급 사공기 최동 로교 때문에 조경라 군대 동괴 축두 로교타 파르게 괴지 라수 계준세기 레드나 제교르기 차르교 레부치 괴시 된도 시진핑기 렁중 뉴스를 카디에 쪽에 천재기 대교르타 침경 개린라 흉류기하고요. 최주부 캡공기 천재 사르듀타 퇴뇌 사르듀라 군디 동화타 최주부 직생 소경타 시대민의 소경 지주 지로 동화 렁중 뉴스의 멍시 심주 딩섭배화 계지 비리 냠리 딩섭도 동괴 최동 캡공기 침경 마라 퇴상도 당리 뉴고 뉴스의 뉴급제기 침경 지행기 추세 아랍의 토로 동괴시 내두낭도 시진핑기 시림니 렁준뉴스 고비 텁서 당부 인비 시림라 텀진타 멍시 덴도 동베 레든티 톡더 바로 숨투 류인 동미중 시림기 최동 로급 도표 마라 퇴상도 동화타 최동 체유 조준타 문소 직세 기련 지수 치료 동화 냠도 더십타 냠도 문고 냠도 주급 제체교로 텀지 야부치고 세리 캡디 지자 지수 치료 당내 망용기 뉴고 뉴기 도시타 뉴바치로 동괴시 덴도 시진핑기 뉴고 뉴시 뉴급제기 겐지 퇴규 용어를 덤지는 데 지구 서구 카타 지유 디카기 서송 겐지 주바타 지교르타 로이 송지타 고급 지투 공워 지도제 타용 제디 념진 토담타 퇴규르 兄弟기 레게 춥시 척규로 군디 동괴 양탁비 시경 제제 따와 주바타 락린다르디 공비 조치르 짐바타 디자 낭미도 동화타 뉴급 조치르 짐바타 문고 낭미도 동화 소기 초롱 지리 타직도 세구 롭스 소중나 중류 겸리에 림카 리지베 뉴고 뉴시 뉴급 제기 뉴바 치로 동괴시 낸드 낭도
1: 디글레 쿠네 비웨니츠 닝샤 탄산시 이 카소순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치드윈 성교 용자 총도 초디 사네티게 롱아첸기 철골 주영바이기 자네리아 민니 자네 소웨 겹존탕 지삼초 콩비기 미치 조네 링겐 제리아 큰 용니 시디 체유 닝샤 이중교 롱안니 뷰티 콩비기 각제 투급 임바 카세스베탕 퇴원의 고조디 자외정신탕 쾌용정신 포기정신제기 랭겐 캐친탕

0: mebegi lodop da dagne sing an zugi chowa de chingi singi
1: yenzi zhuge qingzhou wen zane ta ta ye de bu zuo le ge xi ji yun ni deng de wen ne xian na li ta le la xin de ge tuo li zhang chu ye li ban de fa xia de ge tian zai ye sa bu bu sui ji ni ren wen ne xian na li dan de luo de xi ji bu
0: ni am la ngune cha cha ni ge go rin de ge mu mi ji ne xu xia qin zi mi mu xi bie ta yin ne le ge kong ge ta kwa su yin ta ngan zhe la xin de 균지제리 개집십집 배송기구나 땅 아래 소송원에 자자는에게 모투제 먼저 제시 반대기 나신디 균지제리 나리 오늘 자잔 긴지 소지 자딤 미망지양아 딱히 잘라삽든데 전에 간지로선데 되는기고 땅 아래 오늘 자잔이 먼저 있다 나신디 진중전에 아멜로 남고 땅 이내리게 로친주 망고지야 간저기 제시 반대기 나신디 경운음지다 당내신길롬 진주망무지게 간줄 아신데 가신지 제 도무상인길
2: 빅놀러도 봐 근데 손녀고일로 진짜 죽은기 제스지 파스텐들로 이제 이게 되던데 아주 변대 개주이지 역십주님 최고 역주님
1: 땡지주오게 냐렌디 주네 하존도로 렉지에 이루지 두고들이 따야 이루지. 인 존존나 날 파 닝고 바라도 날치 대랑지 인 신제 요지라지. 냐 존나서 뇽지. 누르님보 사이에 이루 약심도.
3: 니마 니심 나라라 반데스디 몰라다 차저로기 기록도 줄려 락시지 인서기 아메 반데기 자라 도베당 연구제 소난자 니심나라네 어지 반대기 자라 망부들의 소연도 세 이 니야장 라신데라 가신지 립스
0: 다 안전님레 칸기 찰레나에 코나조 니문에 차샤네 레미주고 잠메이바 나르수스 진중 코라지기 간이스네 타코나조 대피 방된디 타나 코나조 인음보 판위 중자 레심나롤 나라다 시지 생에 톱든데 잡리 가서 챈돌 Ta mwishi chani ngara lora sirche shibchi sikien zhonyo me. Ta thupshi zo sini lagi kandisi wana zo lo chungu ta gyumhe che ba che di nyi. Ta ngara so so la shin di ta chun chung zane ame lo na chukon. Ta ini lagi di no lo totam che ini dra, chongyi che ini dra, zi ke ini dra, tak na shin begi. Chato gan chala chongyi ini dra, kang mwile ngara so so chugo kili kili kili chan che ta degi ta zhung chik sinche chi tuen song li.
4: 再次确认一下, 您要的那个颜色。
5: 我觉得红色好看。嗯，好的，好，我明天给您发邮政行吗？
4: 啊，可以的，邮政可以的。

0: 귤 쿠 나와라 냠바
1: 양주 추치 투바
0: 셰치 일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군 감사 단기랑네 생구수베레젠티 중앙룽친 년천지캡레군키 벽에 룽친 도구제 수비에 미리 양예리젠시 나니 팅디리젠키 저경퍼 게취히 테린키리젠나리야 괴묘링게처 벽에 루중지비에 라메카디드여갈통마 튼유튼주키 접센 통부까지 제지시히 중부 튼유튼주키 접촌 俺月初前坡生理时敲完了多皮拉西不谈铁嘴末滚生马西牌塞团滚主不西不西冲给铺团滚主坡广龙岸里边个勇广不所不西个铁给不过那寻片王旗撇撇泼末别门间西不西可不西给不谈嘴末撒牌塞团月冲月轮板扩谈接片给不团主泥 古云塔日月特区所肯及天内家给月进行了五月半月子不塔各天最末边门前起三盘然起塞团月了给四托别日完民度念不提给普团住了那次切月三年过了月

제미니 제미니 딱당 참음상어 개별보장랑도 숨쉬기는 봐 띠지시오스뻔니고 가이순다 개부름 보지 멋있을 때도 땅미상 랑레 좀만 담배 뇽시디 롱지베겐 강근 뇽시민 개별보장랑도 숨쉬기 너봐 축제에 총회 되는데 라펜더 좀을 안 치는래

0: 진정 아대 상해 지시 군족히 께세 투일라 기다 파체 메바쇼 준마는 뭐지
1: 준마는 뭐지 께세 소화 좋게 민디 조 포장도 저러서
0: 여보 뉴터야 치셔
1: 가세요

0: 중결자 휴메큐 민지유로 강내오
1: 단 꼬셰유 세무이 닝라 세무 원데 마야
0: 아들 세무치라 그소이 형이 제제당
2: 주미 주도 타잖아 지루라 오게요
0: 집어 버려 봐제 비밀랑 엄청나 엄마상
2: 가래 알아서
0: 라
2: 화상 깊어 있나
0: 그걸 어디 돌려줘 같이 줘

0: 송아. 그런게 네 인제 고 얘기부 표록도 팔람비단 제 이제 고 얘기부 쓰지. 그나 졸라 술에 견놈 받는 거리.
1: 계세 돈유초 도산 레버 주로나. 아주 강요 성유도 저와 제초.
0: 제 송아. 그런 인지란 봐도 있었나로즈.
1: 퍼준초 남성 줘.
2: 也是就拦着这一球。
1: 勇啊，勇啊，前头两个刚是十不起了。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진 미유디레 초민두세 스워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르식싱아 슈비급리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탄 심주산규 뉴슈 스구기시
1: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미 이는 양 기란의 제라 갸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지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에는 야구 민도관
1: 미유통 소환이 튀니 되면서 거기든지 계직만 되지 계란 가주 옆도 뉴바르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레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
0: 김유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튀니디에 초부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地图那位王旗米玉地利亚地基点我做孙波那边王旗米玉地利亚推您基础
2: 南无给团亲 和给给蓝年年准许 谈得听见年三星版你中央密码关系龙天烈空给和给青蓝银

코나즈 초베이나 퇴인 로숨잠치 베드 흐미 나와 규제 중규 전십 조각이 랑딘 사르트 체베 지야게 규규 초바 용기 딤지기 토라야 지야게 수부인 나로기 처봉디게 규슈치야기 냠지라 제 테테라야 중제 개침부터 받춘기요리 다 중제 대인은 지야 소베기 격공 나로라야 개난기 응원들라 리바마세 계지인에레 응원들고 추제 토라야 리바춘기도 타드네 대답이 중재 라나메바 토비에 대인바 인나 첨부 망고지 개념도 되는 십시다 제보 나와 규제 턴주로 인나 중재 대답이 토바지 땡게다 개린체바 어딘저기 규림 인나 즉 십진 차와다 규림 망고 규제 아니 중재 딘저지 개침부 딘저지 토바 겹라체버리샤 타 레든디 비베 규림 두르뚜지 슈베 인나 로숨디 나로라야 변종기 화사 인내지 능주 인내지 시그지 인내지 ngari la zo gwe deni se gu shi no na ko jang ge dong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와 신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기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삼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로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sōbu chūyé tī kī tōli ñāngā zō chī kī pīlū sūrī tōsi tōli tō dē sūng yōr bē?
1: Sūng yōr dā, kandē sūng yōr sā dā bēchā ān zō jītāne, sōbu chūyé bēshī gō jītāne dā chū tsāba sīgir wā chū tsāba chūgir wā o dī yuñ kārā sā dā ān zō dā sōbu chūyé dā dā nā shī mī ñamā nā chū zhēn kāyā rā kum chū yōr wā dā dī kārā sā mī chū zhēn chā shā nā nē zhēn nē mī nī kā kā kā dijagarwa dedang mina ta sus kadu gyon dagarwa ta tsugura pena gana zumi chuzen yinin ra yamna tingsa ta gela sunna shi chuga mang yo rwa odina judu kala pinu sunga rwa chuki roza judu chenda kis yongu jinga nyong lu sa sel sumri ta di kharesna ta yanzu subuna ta ya subu to bi yar to ya bangdan ge ya ta subuna sa ja ge ya ta subuna jima nyam ta to dengirwa odige pa ya guji ta juris sāma chāru kūrwa, tīl pēngir wā, tīgīl pēngir īs tā shantā khār sūng rās tā nā, ngā nā tū sūpū chūbī tūzū nā ngū lā nī, dzemchā chī wā rā tā khār rās nā tā, nā mī nē jēng sūma tōlā pōng sē chī chāmbā kiam kio tā, mī mā tīp chī yā tā tā tī tēk nām sōng yēn chēk sī kī rā bā ngā tū tī nē yā nē shī tī nā tī nī, tī chē kū rā kachi kibu chesindel khala kyaak zaya jase na chunam zikruwa
0: zhe
1: zhe kata zang peyok suwa ribi nana di paan shumri khala agi zaga kyaak zaya jase namzang chunam zuyo jirwa wadi maji shumcha dosu gyumzen shibu yukirwa
0: zhe
1: zhe di shumya ri da dine yang anzu kachi chuka na te dechi suku chuyi chu tsa zaya dike pe ngo maa nyambu da chukurwa chu tsa bukhore wadi yang kanta shumya ri chu chuyin go chuyi chumi topcho chi shumri 수구주의 추위 차세디 배도 추차부디 유령 무시 보증 고주비나 아니 짜리 뉴그레스 다 민자 비규는 자 짜미 그리 뉴지 걸어 봐 어딜 교행 개그레스 학바르도 가르는다 미르시 뉴그레스 아니 사잖아 나 가지 중앙에 마도 있는 미 말게 작은 누가 아따 나 지 게임도 시기로 봐 어디레모도 안서 배 추차세디 슉침다 미들라 저지 다야면 누가 나 당도 넘기 학바르도 시주잖아 추트엔 잠닌 지위사리 수구주의 추위 차세디 배진 도슨 고주들 시라나에 맵자 어두수 세브슈 숨어라 라오나
0: 세 따던도 가르스나 대샤문에 세스나 간즈 볼게 따스시비죠라
1: 라오나
0: 간즈치 아 슈노망부지 간즈 볼게 갑시비죠리 따 소부트 냉미나데 되니다 소불라 정다 되베 나오시도와
1: 라오나
0: 따던도 가르스나 지키 소부 정다 지 망부 수셔
1: 어 제제제
0: 망부지 기치다 나치 긍미나 된러젠 산주니스가 따 소부나 냉미나 된다 디콜 빌루스리 나냐 데데 데당 데데 요베
1: 따디 데수르라 남주 수구이나랴 베나다 안주 세곰 뎀버 봐 세곰 뎀에다 클리 클리 지제다 고르미 담아다 닝마스 예체 걸어 봐 안주 포 날다 메트리 넘송 뎀제제 에 덩인 제 걸어 봐 덩인 제도 다 담아디 가라잖다 담아 착샤 찌르 봐 간 코아스 디 메조 수구나 코아 들어 봐 다 메코아디 클리 클리 닝메 콘스 파샤제 아니 짐바 쪽바 무이나스 봐 뒤도 삐고 걸어 봐다 그 뒤로 봐 그냥 안주 내바지 기스도 들어 봐 쪽지 뒤도 보고도 걸어 봐 거기서 닝메 콘 걸어 봐 그도 가게 된다. 너도 쓰다 차라지라 봐. 어디 인데 문화도 근데 송아리. 살아선다. 기생 아주 문화 템보이나. 아니 가르스나. 무역이 제일 법부 용화 제일 송리. 문화 잡소나 안 가르스나 속이나다. 특지 차외 정신이다. 봐. 안 되게 봐 가르스나. 주로 문화 뭐 된다고 가르스. 시스상 치그리스. 어디에 송아리. 다 이날에 가르스나다. 요즘 지하들이야. 최시 송이었다.
0: 알았어.
1: 아주 백문화 쩌. 겹베데 태잡 줘 봐. 아무도 죄람다. 태잡. 디 지규야 말이 숨리 가르자냐 아주까지 이제 대자제 병문 나냐라 개발 나냐라 용도 가라 지기도 초합해서 용도 가 디 가르자 하나도 로동 잡고네 가르숨을 하다 메뉴 잡아 제람 척 이놈 숨리
0: 아하
1: 다시 우리나도 쉬어 근데 대마 잡지 우리나 텐스 삼보지 어디니네 티그리스 대자냐 수근하신다 뉴그로 봐 디직 숨어 다디 가르자나 첸데디다 긴흉국으로 봐디 중순한 가르숨을 하다 맞아. 류제제베 팬이저를 봤다. 제단한테 단다 배잖아. 체를 한번 지송을 봐. 체를 한번 지. 뒤제비나. 안 가르송다. 류양 친지 꼽치 매트릭 게스. 책단 레뉴 양다 제잔 좀 송다.
0: 아
1: 류양 거차야. 지루마 쇼므로야. 다 등사잼다. 지고 열어 봐. 도가 소르등이 소여라. 너 뒤데지야다. 아니 포하고 매트릭 게야를 봐. 사고도 꼽치 있으나. 렘보. 감자 매 꺄고면 딱 차가 렘보 시기로 봐. 어 뒤데지 제디 류제 균주즈 팬이레스. 이제 텐덴스의 팬유리스 나 돈도 가르송을 하다 속도전이 틱뉴다 그봐 틱뉴스나 다 아주 디지야다 틱다 리뉴 양다 주전 좀다 속고 차고 차 그래서 샤네 쓰기로 봐 다 샤네 차고 차로 봐 어디다 텐데든 리즈 팬유리스 이제 텐데 송을 라운 딱한다 뇽보시부지 고고 왔다 다시 공을 깨랑 휴인바 세곰 니네라 다 가르 가니나레 뇽보시다
0: 어디
1: 어 리존에 다랑아리 이마 카시에다 나와 카시에나 그러나 수부간로 줘야다 수부 때름 줘 야름 줘 디 양다 될 줄 알면 된다 말해라 어디 내려셔
0: 다시 다양한 삶을 코스 디 나와서 선줄리디 좀 봐 냐로보다 또 쇼챵보다 뛰는지 차라디 참는 동안
1: 어 점속이기 망고지
0: 기 망고지 어 일단 진단 망고지 딱 기 선주 조의 금시디 차라디 조입에 수색도
1: 안 나와 나와
0: 다 차라 디지털에 냐 소리 더네 그랬나
1: 다디 디레라 냐라 어 다녀마이나미 창랑 송으로 봐 담미 등산의 심이 나가 좀 요마로 봐 이네 창아들 가르선다 어 개균이가 송여래
0: 아
1: 어 가르선다 안주 창아들다 창이 응어줄 칼라 휴지규스 노트 쭈다 정세 토도 쭈스 콤바 쭈다 뽑기 밸런스 테다 샘겨 밤에 와산 지 숨리 어 다지 롱을 패야 이나인데 니 기부 코야 낸다 수고 돕기야 낸다 최 코야 낸다 내냐 사도 롱 몰라 미세 네 봐요 알았어 다디 간주 내장 해매 들어 와 어딘데라 팽구 알았어 다 이나라 그러나 테다 샘겨 밤에 와산 지 있어 다도 땡기르 봐 코 가르나 시발 기운 겨 걸어 봐 솔시
0: 솔시
1: 솔시 비주 걸어 봐 안 딩상미 계고 그냥 집에 찾아나 어 가라 차라도나 모자마동사라 모자동이나 차람 허동사 수어라 꼬미 시바든 들어와라 고 노고도 니제 어디 인도가라 텐데지 수어래 대잖아 용고 말했어 다들 동당하라 서울에다 그림 지어라 변화나 수어 다 배시나 라로 당고 니바 숨었어요래
0: 아래
1: 라로 라로 왔습니다 라스비 된다 어디 인도가라데 라로 당 밤에 내라네 남도 년조 대화이냠 심스 다 변화 점점 키키제 파조 캬 파캬 추캬 하우스 대거와 어딘데지 망고시라 모든 가더라 김나시 우리 얘기했어 남도 아니죠 대화 이념슴 다스나 리게 강에다 녀도스 바사 김나시 우리 에시 샤브 테뉴에는 여러발 선 바룩시지 차시 나로 담보가 없어 다딘데지 샤네 어스레 도와라
0: 어디 잡으라
1: 나로 담보데 샤나
0: 나 라로 숨스 도와
1: 기부 주는 사 둥고 걸어 봐 다딘에 가르선다 돈도 돈나 라로 니발란지 님바다 카남한도 추짐 체베네스 다 가르선다 랑지 님바스 배딕 시작하다 수간을 못 지내지라 봐.
0: 아.
1: 어. 밤에 있는 자 사장 있는 자 보고 있는 자 그리고 팀 있는 자 또 떨어진 거 봐. 안 좋은 거 봐. 어, 로고 침부 차지. 어디 가르잖다. 추짐

0: 채웠다 수림스나 말아서 쪼바서 그래 그도잖아 소소 넘기 계제 가르시 이거라 레 가르지 그래 얘네 배 계제
1: 계제 말 어
0: 나 돈돈에 똥스나 어 송주샤다 나다 되게 참아 돈돈을 못이나 루나 엔 가르지 그래서다 라루 타마세미 로다르니 가야메시 민베네스 풍스 나 돈돈은 안 돼버 로나시 차도 그래서 다 하고 말아 나 나온 얘기 계제 가르시야서 나온 수이나 침으래 그래 봐
1: 나만 볼 수 있게
0: 어 근데 용어도 와 따디 가르서는 롱어 동작고는 문내 전행 지금 사투리 롱발라 아다 소수 소구 소구 내주다 소에다 신발 하거라도 자동으로 봐 웬 사람을 해주나 꽝구 주제 또나 대상 내가 여 말했어 모두 문내인다 세시도 손도 가면 그 롱을 펴던 타나 가르 나나서 매 가지다 간수네 뉴크 필스 장가 동스네 송요래
1: 아
0: 어디 거기 좀 세요라 봐 몰라 소화리고 나 거기 좀 세지 송요래 나 대하잖아 다시 거기 걔랑이 쉬면지 아 단다 지속 뭐 통글 봐 괜찮다 학벌던 짐 주니 주이나 근데 사상 파수 추바셔 용어 봐 어디 가르나 세는 게지 세상 알아서 가르나 망조 담배 지 봐 가서 뭐뉴란 말랑 진진나 꾸일라 대화도 민디슈서 어디
1: 어
0: 렘보지 그거도 와 어디 전한테 민 배지 야 가르사 동시나 뒤지다 동마시 독수지와 뒤에다 세시드는 게만게 레샤선 것도 마주면 마주로 알아봐 그 미세니즈로 와 거든데다 롱동다고네 세브 쉽지 손나샤 뭐네 삼스던데 베디 어 도저다 디송 거터서 서동이나레 줄람이나레 니냐다 강글로 항상에 손샤 라원레
1: 다드네 난 주피미 초다 디디치웨 세그 코네 자신나 단도 카르르스나 우리 잠부지오마
0: 라오노
1: 잠부지다
0: 다 규세르지
1: 맞다 규세르지마
0: 라오노
1: 베 두이 토왕기 다 유디다 참슈기
0: 슈자
1: 세지 인디스마 쩜베고르 페지송 이기리 근데
0: 여러 여러 다디 쩜베고르다 근데 소르다 코테슈랍 슈비나 다 넘규 아주 배자는미 쩜베 급자디다 안조 네디 뭐 와 안조 놈은 뭐다 급수라
1: 뭐다 급
0: 뭐 이제 다 거둘미 비게 보고 자인인다 타나 지드바 루소한테 추지르는 정도 와 답게 보지 아니 주의 참부제. 나 이날에 가르스나 아니 안주 그도 빠디 세비나. 봐. 빠디 세드냐? 어, 기시 안주 박장스네다. 권디에스네 양 점두스 꼬여비나. 나 군이 디즈 만다송요래.
1: 아,
0: 베라 세상 안주 가르스나. 아, 짬바 참무 떡기 지와 니송리. 짬바 참무스나 안주 얌자리 끼그러 와. 짬바 참무스 가르스 봐라. 나 안주 전 그도 빠 얘기하시도 와. 지단에 얘도 미 공무 앱서 그래. 저 자주 알아 봐. 뭐 자주 알아 봐. 이날에 가르스나 그도 빠 생겨디나. 다 떡기야다냐? 니버디 지와 니스. 같이 도와시기 시도가를 잠배
1: 봐
0: 도와
1: 집이
0: 오 어디 인도가라 딜라 잠바 잠무송아리 그들 먼저 바이 겸겨들라 이긴 주카야래 예스
1: 주카
0: 니가 지워라 예스므리 야 니네 가르산다 안주 군대에스네다 점도 우스네다 꾀야지 열어봐 잠배 꾀야임 칼라망구 열어봐 잠배 겸자 꾀야시기 어디 인도에 있는다 배참 주세 양란 잠배 주워라 아스므리 다 주교 봐 박주이라 배나 안주도 봐도 로가도 봐 있는다 배면 주마 보고 마기베 공도 보고 기베 주나 빠뜨리 쉽디기를 봐. 뒤 쉽어진 누바래도 가. 빠뜨리가 먹을로 그러 봐. 어디 인도가라? 어 어디 이제 또 주세. 아니 가르자. 어 곧 누바디 양아치인 사브레스. 대지 빠 그도 유교도 지워인 봐. 아니 잠보. 주대보.
1: 주대보.
0: 주대보 열었음리. 다디 지당 아주 빠뜨리 잠마세. 점도 당 아주 관대다 도주 패지. 고아도 레는 지고 아래서 모두. 양보제 주대보 자라 봐. 어디 이제 지금 고안이나 지고 아래서 모두. 아니 대내 가르자. 캠보 탐제 구현 매준 좀 스타디 가르자. 아주 빠이네다 가리네다. 어 집비게 바랑스기로 와페나 바 바랑스네 아주 줄로도 와 레가적은 참로 어디 사고 시기도 가 나도 그냥 되지 주 카라지 차로 걸어 봐 어디네리 어디네리 송야리 라오나
1: 다제는 아주 좀 육비미 좋아나 지위 더 빠디 사에 망고 알바
0: 어디서 기네 빠냐냐
1: 빠세 바다 교만다 바 라소바
0: 리리 다 교만들 아주 가르송라나 배고 수아르베나라 아자르송지
1: 아자르
0: 아자르송르다 타녀디 수리 타녀디 아자르 어 아자르스모다 다 아자르디 카레스나다 어 아자르 줄라 똑토니 군스르스 어 카레스다 줄르그리스모냐 안주 그들 빠다 겸아 저르바 겸만 주디그리스모리 수리 타냐나라 어두스 아자르스모
1: 아자르스
0: 라오 냐 디지 디치게디그리스 줄라요르스 빠레미 겸만 다이디그르와 안주는 뭐 교로스그르와 어디 홀라 송요르다
1: 맞세 홀라 제선다 대샤문에 세샤나 문에 찍 내가 저에나 가린네 잡부 도아이네 잡미 캠베이네 잡도도 돌아 빠세디 망도 와
0: 라오라
1: 맞세 야 카지 야 부고 랍자이나 라타 빠 소다스디 빠스네 내가 빠스 뭐 아주 거시기스
0: 어 슈잔 슈잔
1: 디 코치기 빠랑 코르나 찍찍 외정신네 저야마도 찍 죽하고다
0: 야마 죽하고
1: 되게 지난 거 숨는 신 세 곰마고 왕게
0: 어 저 여리 여리
1: 야 찍 죽어
0: 지지 니즈르고 라리 라리 다른 신 안주 뒤면하다 베나 아 전구이스 그래 봐다 시그지 근데 구이나다

0: 오니 탁주 치 토바타 팀의 니망보 파지 초지 치고베 통지카 다자 탁주 치베 뒤가 치칠 통도 치니 즉시 냠해 치당기 망초 렁원원 진진기 톰낭타 디기기 촌낭진유 갸자 정기 작기타 뉴기 냠해니 표장평 정기 정식 뉴기 소트 말라 주준기 뒤지 시시 니돈 갸미 니시자치로 게시 지급 강송 등킹기 정식기 뉴기 소트 말라 주준 교수 동규 걸기 삼차 잠지 랑경정 동타 시숑기 말라 덴베고니 주구 체디 싱조 크기 뉴기 소프트 말라 조준 티사네기 망츠 도괴타 정식 달게 탑주기 지용낭 주유 랑경정 정식 토담 주기 총된타 짐주 긴지소 디젠타 냠토 레게 척된되네 노르시키 레라 창웨 쿠기 통지기 신변 커섭 람수 된규 체디 작기 뉴기 냠레타 주소 작기 냠지 작기 뉴소 냠레지 꾸디 동웨 탑람 조인바 카세스네 초 용니 시주키 갑교치베 말라주유 시주키 치듄워 사네카키 서법탄듄에 처치치덥수신 로그총길키 로그총길기 정식기 뉴기 속지 말라주준러 경률 꾸디동웨 축두교주 라다추시 최대 라다버준타 진비체디 뉴기 뷰타타 림송서치 샹라교진 정설주워제켜버순 문교충지유 능수 총길기 뉴기 총설 주배례 된 라다 주식 비내 타니 원진러 커섭 제바타 민예 팔 커섭 문외고 티갸타 송주 소시 착숨 된규 체유 허바타 닝지소기 뉴기 랑고 총설 규비 샤동 라케타 속진 링고기 사제 피주기 마네 동버소 체디 시주 중이 된신 샹탄 총대기 타니 처지 갸다 십주시게 사르토네버소 벼기 쿨기 차와 림신 총리 니르신 차 탐도 치유
1: 주민년주 믹세키 랑콜티 주베게토라 뉴기보지야 게토바타 칼로와니 주기 칼로와이라 자게와야이 싱조크기 주기타 퇴기 제시제 랑랑소소네바타 퉁공 카도키 간에세치 니돈갸미 니슈츠시로니숨 닝지총길키 짐주타 자시 총된소 디체망부 냠징아 추십체디 주소자숨 시지진키 니경러 꾸디당와타 보호정티 최대정토덕감유 샹타 총대카기 나유주기 서치티 주소자숨 냠지피게셈슈 서치수 교구체네 주소자숨키 튜팅용수첩 토보충유 교치러 꾸디동외신 내튼사방티타 뒤내튼유 카로웨톱단타 기변구이점니 뉴르토탁취치구변무유기 간이지도귤 취돌타 심주양양체부규 즉시 공시타 주기 공시 랑소수 멍을 카치 뚜베칼 정키 제베 치둔 커섭내내 보호정토 카로와 딘슈 럼루 율주 최고조비 카로웨 키벤러 게린 중유러 권주리에게 홀전정신야 토르친유 티타 첩지 주소 니주기 꾀 코공치 주기 공시 칭아 랑콜신유바디 로콜니 람타 통웨 럼티도 규바타 농콜니 람타진볼 규비유 지버겸니 폐매 도류배 랑콜티다 체조 랑콜토 체내 뒤탄남북군도 가구비유 보호정키 최대 70을 띠네 정키용키 정기탄 정습기 주소 긴진기 레추 치질 토르친유라 서구 태외 망팔 자수 체척배 냠용양 과된체유 니동야미 니수장아로 그 장경종 짐주 긴진팅기 지디팅탄 총둔팅 즉시 토담 주소 디첸타 냠징아 퇴장경종기 정식기 주소 접숨 냠지 피게 교수동외 지덕 카지시바 빠짐 체싱 정탄샹기 속짐차외 디네 냠출러 꾸디동와타 정식기 주소 접숨기 퉁콩토지러 슝뉴갸바 주소 접숨 냠지기 지유 쿠시 비둔 캡디동와 속기 태니 시주기 랑지카세수유
2: 2 minutes.
1: 你懂家民你是在俺儿拍的江阳给总坛去送去说给了据说这送娘这批给给村的来团表达重新去据说这送娘这批冷天过去过对下东前行重新去据给狼狗家坛送去来团天书语你懂家民你是在俺儿东边站在他女儿给通知说提给他举起他成全团他给策切的行来团在重组里重给土给我他在这重新都准备过过铁位来干预看别路呢
0: 家用家村外来托在密西东团结预备西子重庆康巴总统给了他小九年了这么新版的呢给这去不提呢别给给客人别撒看村大松江团结托么提示文件听闻说这么小东没托不他空地马拉没当我说我有那段期村村破呢康别路退个西人退于土绿雨 居民年主推入三百五十二天给观看上我们没特别人的人准备这么一起来年年准许别来前三九个批给的那天给平日电别过年他去七七让中将这些妥当就给你这趟激动起来平均生活女的参与公司谈平均可住中年错不平均参与公司所给都不满不念不断的
1: 客机塔，巨人西部空地，三只先去，伢最看。去年，建筑起板，给了准美国的建筑基地，毕业三百三十多堂别的。早上呢，来轮塔，天内，索镇居社东去，地表拍给，团来这塔西部，下浪追雨。看别路呢，客机建筑局，还是矿杆给机能住汤多少钱？群众客住呢，成都也，最看先土，还能给我瓦塔，天内。 顺顺公司过这么些的，团员呢，团队出去团聚团年呢，我们团别空地空间小区这套恰当是出于毕业天呢，这些历史期，马年交不谈，几个人背了平板去，别村别团天堂不难，当团成员，说这么啦，团个长途请不提，行不谈，照板不怕永久贴杆规矩团员，看别路去，说啥是群谈团来给团在人谈一个套路请不谈。
0: 看别路讲啥空气，天天团在内，啥对天天团在拍图，人不离住穷游。AI，AI，居民年准，突然三百五十二，天给，观看上，我们没特别人去年准吧。AI这么一，既然呢，年年准许别来前三九个小时。
1: 年外罗县人，中国浙西公司平均一拉公司让位给列车抗力接的，创设计查到七村塔，索镇科技，官片文字界，巨人西部新片毕业批出预警，团员龙阿一人行列团在，请你去在松塔七村参与，马赛，你懂，下面你是在俺老平均用数科技小区查完的呢，查些塔，拍拍，故事说，行列看见团在人塔，过团就你说塔七村参与。
0: 芒错，居民为难全呢。创设计科技所进，马拉族中的重建体，今年初晚，十天七零五个月，能去创建安到从村儿上去，村民七零还没有三个班，听闻全建扎差不新娘对此，就可难得的，从中途过个别，盘着粗网了，人看过个月，谈到卡巴托，俺有前几年，松西镇的过个面板，创作难度，街头机械穷。
1: 还是重庆，你们从卡数上去，从你对面看去，这次从钢铁从最牛的村民设计所有呢。年代，经济难，我不连不谈，古玩用个又不谈，小土我不拆不烟，用个又别，这次从钢铁从烟铁谈，切记要多清油，别给预算别呢，吞不呢，在这创作准备盘谈，把盘出给呢，忙的忙偏盘，这次牛的难过日子性，创设计冷穷局的。
0: 新竹芒草期，最多电白草儿，准备热瓦汤渣呢。天外太阳身边，创新的巧思，军前面板，农村七星雨。AI，AI，居民年准，突然三百五十二，天给。 观看上，让你每特别努力认真吧。AI 这么一。

0: 기록 도질라 락시지 인석이 아메 반대기 자라 도베다 년고제 소난자 니세나라네 어지 반대기 자라 마무디네 소연도세 이 녀장 라신데라 가신지 립스
1: 다 안전님네 칸기 찰레나요 코나조 니문에 차샤네 레미주 잠미바 나르수스 진중 코라지기 간이스네 타코나조 대피 방된디 타나 코나조기 눈보 판위 중자 레심 널럴 나라다 시치 생에 톱든데 잡리 가서 챈돌 다 머시제니 나라 로라 서체 십지 스캔 조유메 다 톱시 조스네리게 간데스보나 조조 로중우다 규메제 바제디니 다 나르소소 라신디다 춘중자네 아멜로나지고 다 이내리게 디노로 도담제이네다 총이제이네다 지게이네다 당나신베기 자도간 절라촌에 낸자 강물량아르소스 주고 클릭클릭클릭 찬제다 대기다 둠드렉스데치텐손리
2: 再次确认一下您要的那个颜色
3: 哎,我觉得红色好看
2: 好的好,我明天给您发邮政行吗?
3: 可以的,邮政可以的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투바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제 뎀바 미리 양예
2: 미리 양예
3: 싱글링게 공감사 단기랑네 생구수베 레젠티 중앙롱팅 면텐지 캡레공키 벽에 롱팅 도구제 수비에 미리 양예 레젠시 안에 팅디 레젠키 적용퍼 게취히 테린키 레젠나리아 괴멸링게 처 벽에 루중치비에 파메 카티드 갈통마 튼유 튼주키 접센 통부까지 제지시히 중부 튼유 튼주키 접청 俺月初前坡生理时吃完了多皮拉西不汤铁嘴末滚生完西盘塞团滚主不西不西冲给铺团滚主坡广龙岸里边个用广不所不西各铁给不滚的寻片王铁拍拍泼末边门间西不西可不西给不汤嘴末撒盘塞团月冲月轮板扩汤切片给不团主泥 古云塔日月特区所肯吉天内家给月进行了五月半月子不塔各天最末边门前起三盘然起塞团月了给西托别日完民度念题给普通住了那次切月三年过了月

렘바 끊기 땀탕 칠룩띠 캐시 아주지만 가자자 캐시 폴라 캐시 못 없지 아마 통탕 찢어 갈래요 타니 탑탕 주식 마두나 마음 깨면 니마 색탑제 왜 미셔

0: 제미니 제미니 딱당 참음상어 개벌보장랑도 숨쉬지는 바 띠지시오 스펀니고 가이순다 개벌은 뭐지 멋있을라도 땅미상 랑레 중무탐배 뇽시디 롱지베겐 강근 뇽시민 개벌보장랑도 숨쉬지 너바 축제에 총회 교연배 라펜더 중무랑 치는래
1: 가래

0: 아줄라 딘제기베 내줄라 신제 탐제 디신기 고셰유도 송왈레 내제롱나 말레사 중부 샤발라체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훈야 고셰차베유롱라 초거야치게베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주니모 고셰유드조
1: 说新建筑不错，其实一看那么有东西呢，大家都说过下雨的多。

개새 공기 때문에 다 정말 맞지 있나? 개새 개새는 니 냠도 주지 라시 마나 딘딘 꽃의 속수 주기리 아니 꽃의 속수 다 찢자 집해 거울 꼭두 개새 저와 동안 미치수야 다 동달래 미봐 찌이나 다 개새 뉴투제 주미둠나 개새 묘한 개별 내주다 겐지 빼사구리 틀레라 뉴투 포잔 눈도 개새 주미둠 있다 가시쇼

0: 송아. 그런 게 네 인체 고의 기부 필요 없어. 파람비단 제 이제 고의 기부 쓰지. 그나 돌아 술에 견놈 받는 거리.
1: 계세 돈유초 도상 레버 주로나. 아주 강요 성민유도 좋아 제초.
0: 제 송아. 그런 인지란 바도 있으면 놓죠.
1: 허준초 남성 줘.
2: 예세적 남녀진이 쳐.
1: 용아, 용아, 쟤는 난가 강을 섭섭 치라.

0: 지게 메도 갈라가 셰바 갔다가 외장가 지기 저리 남기게 노부 세모고 내마티 닌지기 로나스선소에 시중남니라 닌지기 타고식 됐나 의미께 보니네 끌롱이 와체
1: 라 할라스게나 마차반나 마수르가타 안내가나 마세모인데 마티 인이가나 마창메 유데간다 간데 점링견도 꾸이지가나 마 낙지메도 개청화 비슈 예자 타자게세 두두자 니에 제게 로나스도 꾀 상어 상어 피달 상어
0: 타라리 진체 꼬셰유다 승리유파 셔르주에 빈체도 교화마세 즘리시디기 자와티야 비지어서 부스시 잡았다 덴부두시
1: 타그레 시디니 제함 돔조르타 방미세 대화 코베 자와리라 조와미리 유조군도 켜베 자와양세다 상어 상어 피달 상어
0: 올라세야 차발라서 원나마 타야갈라가 니마티링 같다가지 이선이 같다가니 시자가 선이가 베투스 갈라가 제사갈라가 둔조갈라가 디 세모 원내마다가니 저갈라가 템조갈라가 저고 제바가 마세 양고가 제사갈라가 둔조 디기 고세 유기 시징아스 지구 비주인베 자식베 문두 상부슈
1: 라 할러스게나 마차바나 마순두가타 안내가나 마니마테링가 지에베가나 마니마선이다가니 시일하니가나 마카르바가나 마투신디일라가나 승리게 바꾸이게 가외 종다 제베 삽조로 니에베루야젤리디 땜지기 수화수주 인베 자시베 딱당 체마상어
0: 喂 미쇼 La hala zibe taya gala ga cheba nama sunru ga ta anya gala ga nima Tirin ga tanga chi isa ni ga tanga ni si cha gala ni ga bu tu su gala ga jesa gala ga tunju Ti iki goshe yu ki gala ga si chunga su ga tal ga ti iki zibu chi kyu peba gala ga yinba ga ma se Yangu ga ti ya gala ga lona cha we se muwa nema ta Ningzhi ki timzhi zibu ti Sevshin jeba tongju yinbe Zhishi ni za ki timzhi sangbu tu zu Chuchu gishi
1: La hala sika nama chaba nama sunru gata anaga nama nima teringa chiepa ga nama nima sani naga ni shi ilha niga nama karma ga nama tujin di ila ga nama kese tuyu uji ga nama sengli yugi mi chi sige chila nga sui takji kese namni ki tongo dara zumu bema jen diya na hui zune luju ta ni zashi ni zige temzi zegu di cha zashi ga shi shu
2: singa nam tsho kong ki tui tsui na li ya kui mui ling ge tsho pui gi lu chung chi pi la mui ka di tui kar tong ma tui yu tui zhu na ki chep sien tu bu ka ji ngam chui xu sim pi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르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스에 쓰고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규 뉴슈 쓰고기시
1: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가 파내미 이나양 기란의 제라 약체 추설치 포화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료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기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약교르치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에는 야고 믿어볼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비 깨지마지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이 미주 양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 미비 유나 제니 처지 이는 양 복등 문주를 용화지 봐라 능구 남구지
0: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외초 지통나为王气米玉迪利亚第几点我做孙波那边王气米玉迪利亚推您给出
2: 那么给团亲 和给给咱们年年准许 谈得听见年三星版你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给和给听咱们

0: Rangge pike ki chakin liya, chok du ki yishib che to. Tuirab sabi nan liya, jicho shenglu ki, tingrab jen ki zogzhung liya guidi donwe te liya, zirim chukgu che di. Jilin nidong gami nishur lo ni, tuirab di tuki ki sheng liya, cho yon ni, jojin jicho junbi mengsi di liya. Koba nisu chen ni, jicho shenglu ki, tingrab jen ki gekeb domdian yin na, 祖军切过不得有谁。教育你祖军基础准度不前年。西街头听着见文具用瓦起不谈。天天教育你基础人路起听着见起结课断电祖军切不听你。对着不撒别中规开局点别基础人路别给同位特具给规制件事。对着不谈过你教育你都感觉你说了你。你都感觉你什么就说呢
1: 人里呀，教育你，就近几座军都被猛心脱了呀。哪里呀？两个军人人别特别亲密，几座人路去听着见，细节吃点温酒吃过不贴实。头天立刻，人家去边角读书堂，前节读书切切给的，三头见去，给客去蹲车都去不谈，迷茫去，咱娘俺退休，咱娘俺撇给用位。
0: 期望金松康的穷娃，陈炯几个堂，陈炯四兄，陈炯几座街，西街前的那转不堂，巧看见冷路透过窗户堂，街口九九麻辣烫，街口情侣西街前的，听着见了温州穷娃，几撮去边缘特区托在沙巴亚里边，街口去人脸人手切了温水酸汤。 中华裔人类去修改的安慰人的七星什么用法？迷茫去做安慰，就不穷话谈。用不真正没做去，都在讨论些生活。创建堂创四排堂，三公卡牌去，别给给黑白堂。从没错位出在给黑白，只穷途安慰生活。每天几位小学长娘间，实在吃点安慰穷话。
1: 迷茫用作推木头、粗布林的脚围，空得颠簸背板。听着皮基础，就用其那把细节产业中心，基础迅速更新，前端六点一板。健康苦肉细节产业，来去重新，几度点别中国每边细节产业呢？温州的穷话见一不是？突然你问你，就你懂什么双啊？罗尼，突然地推起起身的，听着皮细节脱了呀。
0: 温州这边门系统，哪里呀？老军人兵军前提，上街第二，就去满足翠路西屯各级安定区，基础人路去听着进去，给客断电推呢，准土不切过，推电也立个，上街去外边边云堂，七夕去边云，三边边云，基础去边云，健康边云街，朝阳南街上都送瓦堂，给客九九麻辣烫。
1: 追根情侣，听着见了温州穷娃，就对街道谈。根据修建东路，我这土著辈给客里也有话，迷茫用作推木头，就叫了永久西街前的温州穷娃谈。人家迷茫安慰，地给看不上去，错而锐土办。中华美食，安慰国盘吞布，咱们的美食去，菜腿呢，今日先不解释。
0: 推入三边，看不清楚去，特具规制的，细节强烈，听入进温州前边推具的，老蒋啊，我努都前的，基础深入去，听入进去，结果断电组装前边，每边俺来套的，短月边，老蒋你去，别特每边去，可团拆解所当月不谈，中华美丽给他乐不起用为，中国部队温州前边。
1: 当阳托许当月时，特具给规制的项目里，我托店主谈，谈我谈谈不行不的。今天早呢，人家去批改准备的，我出来给外间看一谈。瞧从人家批改用完，怕了年外读书钱不了，三路单位样也不是。内部接待了三呢，六日也提到了三个不谈，仆人去每边温州几个谈。
0: 每段去，两个也不住居，怕了去这些多也不切的，恐得叫人点别人短途规定动过些事。 rangge pege ki keji tabju ki kugo sengtu, peju, yabu chigubdi. Limne, dor miwi ba tuju imshi. Tongne, dor miwi ba kugo bini. Gigab jita miri silia cha chunbina, kugo mni, ni gawasi shila. Masimbina, geji ni tu shu joshi. Kugo simbina tabju ngu ki, rangwan singni, pabdun ki nikdi. Chasha pege chenpo yongwa shila. Kugo masimbang, pege ki kugo shuobina. Tabju ki, siwaan tu chunni, rim ki jesu liwa tang. Tana, tuirab shibushi shu jowi, nyinga chiwa shishi. Dan ki, chokjin jujube toliya, tuirab di tuigu, longu nishu ni. Rangi ki ngiba tu, tambur singgu la. Tuyuncha chenpo yina jubtubi, keji tabju ki, 苦급성투인시되요시明爱给급친한期涅普利亚定色金永进其为永多穷于别然给其开启为特聚期苦급성투特都聂于탐心呢涅普탐连给里亚초용涅一십七百蒙西托利亚即刻书记习近平期电图然给定义二行开启特聚期苦급성투수聂于巴马西 타돈 투유싱포르 네수 초규시 돔치 디샤과 시진선 네치 대여시 시디단 피게니 나신 투셉키 주시조 이시 기급치가 기파리야 멍추 랑바 젬니 미만키 모구 칭이 임바탕 젬니 정신진키 간네세구나 계지 냠레리야 슝륜갸구구 유진 랑겔리야 젬니 정신진키 간네세우에 도수 첨부탕 퉁쿵 아유라 뉴버첩도 미바임바탕 벤조 콜시부진도 조원니 도옥도 미비 뒤럽키 피수임바탕 냠레리아 준신 피게 퉁투 니르도니 알신 젬니 기급카키 퉁문키 뇌무임바탕 콜시부 첸제탄 퉁레 사르지 다수교신 Sardu zhumzhe pamitu chungxin, chungxin yoshila. Rangge lia tinang tu, keji giwa den yubatang. Rangge ki chungzhe dugu nubatang, julin nubni, datang, chewa xinyinbi. Gigo ka cangmi, rangge lia pige gi kugo, chewa jenshi. Tirden tuitang, pabgi na gijin, nganju chona yubshi. Rangge pige ki keji tabju ki, kugo psangtu. Kodun saba den yu. Benjo ki chone dewi na, kugob saba ngaliya du chobadi. Jingni, benjo zhubju li gyuri rinbur chibali chungwi kugob saba imatang. Kola shibu chenze tan tunle sarjiti. Rangi ki benjo zhubju li gyuri rinbur chibatang nyumar ji yu. Benjo zhubju li gyuri rinbur chedi buje towe pekeliya gudi dami na. Sine mawun barka chobi. Benjo zhubju zhu tukiri. Nini, chenze sartu ki nyuba chiru gibali, chungwe kugub sabayin. Soxin la zeti, xinbe lawo tu, chu yubani, nganchu paliya nyewe, nyamni chishu imbatan. Soxin lakze, lakdu ina simina, xin ki wu gawatan. Nani chibi, xiewan tu mechu, rangchu imbi, ngiba tu rangdin sartu tan, rangdo rambi. 准备接你这些的那个汤苏心都给我拉在三堆铁图推给年轻人的前年让给给边做皮给用娃归宿汤给钱三百两个皮时送你有句过一色别起不来穷为苦够三百一时让给给边做台给钱不用滚呢你把图怎么你边做起压住钱不给提归地切过不提时天然有句起 람토 알레 교포르 교유진 고이 고게 있는 알레 양발 체구 교주 고이 테키 되게 사베토니 지초 튕기 뉴슈 치치르 공토 바구 신이 장도 피게 지교수 동원의 총회 고급 사베임시 남시 군도니 미시키 둔토라베 튀문키 제노임탄 기급카키 장게키 니치니 뉴바둔바 제두치구유 Ginkan bianyun zhujunlia xiongnun qingpukamni, bianzhou gyuntutu pekeyunwar guidi donggubamasi. Kyogunti, Gaji Yamletan, Pigaki, Pardon Yang Chirukiku. Nani, Kolashi Bubin Juju Gumala, Gurju Chibinalia, Tishu Chivli, Chungwe Cook of Sava Himshi. Minga Kolashi Bubin Juju Gumalaki, Jugurti, Gaji Tubub Su Nevatan, Rangiki, Nubangali Chiwatuni, Goyi Jinki, Zemni Benjo Zudun Chedi. Benjo Pigi Yungwaya, Nanle Lagbi, Chiloki, Kuru, Dunchobosimshi. Shange Pigi Ki, Keji Tabjuki Kugu, Sung Tu, Choyone Piju Yakuchegu. Keji Tabjuki Kugu Sung Tuki, Kodun Sabar Tabuchini, Kugu Ki Dushi Gibatan. Gikup Chinanki Nibu Gundo Le Chungwe, Dagin Sangbu Tata Gulungtan, Guju Chiban. Nanju Mixi Ki Gitin. Gokuni don't be chip jiki. Mamu kong be ki. Jinsa jingu. Jemlin ki puku chutu. Ninga tang. Kuga nyum chun yam ni yinla. Ninga si chir. Kuga bimatang. Kuga shorchi. Ninga yimshi.

젠줄루리 좀베 도부친주 조 공감사 텐디 나와 춘주 시베 집에 롭스리 젠티 어글로상기 지란소로 소녀 휴구이 텐디리 센하 어글로상기 무티니 지란소로 사절리 시게 드바 서비스 카드인 시발리에 예럽다베 리시 쇼로가 접게 바디 담바 쏘르 범니야 정신 상부 칼라톨 살리탐니 색제캬 데이 카도 냠민교로 시베 리시게 드바 모두 슈주인베 지난주 롭젠 할이야 롭젠 님은 신 약보 제니규

0: 어야 초보 친구초 텐데리 센 슈섬 다 가지고 이 레전 지면하 어글로 상기 무튜니 지난 서로 사절 희식이 제바 서비스 카드인 시발리에 예럽 다빌리시 쇼로카 주고 받디 드시 제주인비에 지난 수 뒤도 돈이 걸 윤주 저유 다트 아
1: Jangan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년 연준쇼 한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中央慢慢跟去把农村里空，我跟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村了，俺们路西个米个拉不成。中央慢慢跟去把农村里空，我跟了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村了，俺们路西个米拉不成。中国共产党个冷着不塌了吗？
2: 中国共产党个冷着不塌了吗？

나위 수준치 양다타 팅랩타르스기 규르고 레랑피에 루시에르르니 푀제르네지 순슈피웨 춘다힌 데니 수준 자와르 큐르시 강종기 서시디 토 시초바타 팅랩기 쇼순리 대외 양배 캄소 푀제르네 타르비 중유 대더부 수준타 팅랩냠지 사무 중원리 푀게르네기 순슈 하버르제시 년배 양다 초주르 길토바 중유 샘라 남자를 전에 따위 체리 넘주 집에 뒤서러나

저기 앙토간에 도스 용두에 삼바 더구 도담게디 십실 투 말이다 디 통기 말이 더부기 아니 삼로 된데 뜻대부디 레스탄제 텔레 유튜브 채바 텐니 자원이네 人民도 나 타락바도 다텐데 처리 능한조 정시 디기 접제대 친구 용두에 삼바 소소게 보고 나로라 차도네다 무카조 루야 유베이네 장무카조 루구 유네레 테다 창마 세세 팅디 인바 슈장 나조 인지 민지 팀다라 최종조 뒤도도 제거야디 하장기 캐치무시 대대 당한주 차자타 뼈다 게리기 년주 와서 윤보망외 미소리야 뜨고 도담디 내도 동교티는 윤남젠도 교주시 레남 사발레 토베 키보타 팀루지 켜고나 롱주 지급타 장샤가 체제와 티니 레니르와 창매 죽고용이게 레겐식이 발레 티니 장가를 담가 제초가 시 마지 주장 된게 차르당한 조 레남 사바 망부딘 되지 용도 선바 미소소게 도고 제야 이네 자 초와 게세기 터브니네 느미나 조 효리 당한 조 대다 롱주 제베게 졸레 이네 랑한 조 롱주 진로 제단데 윤지 민지 팀기 결국나 인괴발레 소소 심바기부 유민탄 대신 랑가르 당바 체초바 되지 마지 주장 대더뷰게 다 차베게 크유 장마지 송야티 먼저 참외기 차딘도 법에 견지직시 드린게 레제 나이네 행게 서로 차게탄 차와 대신 차자 뼈다 라소베기 난된디 두주 중 링삼지 배주 제제 행게 서로 냠주 쇼고 된디 이내레 응아레 제비 이나 디니 고바 하장 친부지리 성길 강인스나다 탄데 차를 차게 디 간주 초베기 초 강지 테리네 슈기 갈라 간잔지 티고리다 디야 슈기 약베 초 요리라 야 누베 초야 효리 티엔 뉴스바 간주 차제디 배주 약부 치바 락바르투 차자소다 바 차외소리 게자 취베기 뼈다이네리 차자취기 차외기 쿠류디 장마지 송야딘네 개심부 임바 타이스네 콘조 다 차자다 뼈다딘 제 체디스마 콘조르 단예기 미디 망부 유디스마 개세 콘조기 지단디 침단 개바탄 야멘나 지단디 딱다 데면 데 야미 칼칸잔지리아 수긴 팁시비지 인듀스마다디 지기지레 데모데 지기지레 렌듀체 딘데지기지 듀스마양 지용기 쿠유텔이야 네베덩그리승기 나케시 차웨기 쿠유텔이야 좀균 테베이인 차자잠마세 차와티 주게 민망체리아다디 수긴 팁으레승기 낙된투 단대차를 차접해주던 게 겹제디 체로 체로 주듀삼바 먼저 나르마스윈베키 미인의 망부지요리 주자 당간주 콘솔이야 미쁘디 약부지 다사직 수염 못부 이는 텔레 독디 만주 치당에 보통주 콘솔에 쇼킨 TV 이는 미티기 살롱기 규림 토리야 근주 인내자 미티기 삼류 캐소 인내자 강제지리야 텔레야 네버 팁스비지리 슈자 만주 창매 수수기 차도 디토라 크룩괴베기 근지디 차도 네버 쿨제 미상말라 페바지 준비 이는 텐네 하자 럽체와 직단 텐네다 기와탄 진부당화단 케요마리승기 슈장 차자탄 뼈다 잠메이바라 아주 섬에 차와주베 급수 미여럽젠지 체제 디토르 비베 담세히나자 잠세히나자 소소기 젤라총로 체베히나자 태동체베캉 인종 팀기 낭둔테다 인지민지 송제 아주 지도된베 차제 쿠유직 냠토드난도 Shamla Lingye Tsoro Tsowe Junsi Ki Nangtun Jik Shugu Yin La. Tadiyan, Uri Pechoo Yagwa Matang Bi Yin Na Sola Yin Ga Chi. Fujian Ki Gengun Si Kala Sowe Gopsu Uri Ki Uk Chi La Shorwe Gen Ki Luburtu Me Chi Ne Barke Che Di Sobu Yong Su Tsing Me Shuk Jin Chung Yu Ba Shi. Ta Shinto Chung Wara Sik Ba Yin Na Tadin Ki Barke Di Ni Gengun Ki Tun Yun Ring Bu Na Uri Ki Jugu Gyakwa Le Top Che Ki Jugu Gyakwa Me Bar Din Song Nyar Che Be Ki Balang Barke Che Be Le Chung Wa Shik Shi. 다 오리타 특히 주고 응월 근데 야고레스나 남중안수 오리제네 클라스 신베지 응월 오리게 주고 야고스 미나 특제게 주고 야고시나 제윤 미순로 교민네 오리제네 클라스 겐기문에 세베이나 오리게 주고 탄 특히 주고 야고에기 응딘 고림리아 개발 대상 메바라 주고 니거 겨규 마지바르 세균니 대자기 내가 개진식이 받된바 마세 Tandung, Ugri Tan Buglam La Sipsir Nebu Chikubay Langsha Dunyoshi. Tati Langsha Yin Nezu Tu Jun Tu Ugri Tan Nyingbu Ki Jene Denbu Himin Tan Nyingbu Nyingbu Chakba Tan Chola Qing Yumi Soli Ya Nyamjo Chikubay. Tati Ne Tu Ga Tara Buglam Tu Sam Su Yizi Ki Chu Chu Je U Shor Yumi La Ya Da Guibay.
계시 추추베질 부와 튜네 부와 치치르 친베이나

0: 치르 슈기 규베 다 임바
1: 다 디급수 아니 메 틀레야 메 겜네 메 버그 유메게 추다디 되네 시아민도 계제 딘데 체비 있는 디바르게 시엘라부 유바 다간 따라 도르 뒤제 슈비 있는 두균 소외나 우리제네 칼라 스웨신베 제레이나 우리기 주고 탄 텁제기 주고 니가 야고 바마세 두가 따라 발랑탄 불람라 겨 유메 실실은 내부 체네 메균 경건고 지구바디 화장 계지부지
2: 레서 센터링게 참딜레디 디링기링시 레젠낭 링게서로 구디슈베낭 된체와 숨 슈스바히 나나조 지메레젠낭 양자르 제용 땡게 슈덴자고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 강조니 꾸버트르킨기 미니 종미시비 테니 당도응이 담불 마담비 달구이 마부티 챌룬트 렌신토 롱송와 인시냐 니 쿠미낭니 사르투 체리용웨 달구이 마부티 되니 나위 치신키 딩도 지신 텔라 치도 디버 숨제 지킴 니 나위 치신라 달구이 사르바티 징비지 잠토 딩고 약신 유베 칠리 차차티 나탄 체니 나위 치신키 잠토 푸송 갑티르 낙세 낭토 양야르 칠립 대탄 직지시 포용디 칠립니가 달구이 마르피팅토 법송회 셰프슈도 계제 수신 기업 단자 치마레미기 상담 지시 시규 유탐 나위 치신키 조게토베 로줄라 링외 치신 유탐 디야 니 똑도베 토시시히 타니 쇼세사웨 튜즈 진도베 니 나위 치신탄 치마레미라 라바유유 치신 계속 계속
1: 키랑네 켄드베 튼
2: 키랑네 센드베 담
1: 강종 조링
2: 강종 조링
3: 생겔링게 궁금사 샴르이네 동양릉진이 진지게블이군 벽에릉진게르잖아 구디슈베 강종 조링게르젠 슈위인 대한 변조다 지소를 총계정신기 비계 첨부 충기 미럽시기 통도 용숨기 변종딩이 민안의 외설의 당 지류네 이야기 우병년 저축 제기 조수 교배 루줄이야 방부 체유 드링아조 변종 허가 총결의 공가로 총 백안 총선의 패배 공로 축출 입실 선배 당연 견제 등의 총조 당지부 수시 재선 규미 라라야 조링 진리 수배 대법 조링 런데 링미 공로 축출 입실 선배 재선 시기 변종기 표결을 영화 시발에 대법 조링 당부디 구직 시준배 행계내 있는 대동 선조나로나
4: 아 달소도 동기 공가중 김시영 내가 동주 동이 예민이
5: 알았어 팔아달로 공을 가져서 비기나
4: 너 두주 리실이
5: 아 스타트우스는 지금 이제 공 급히 두주 리니 롤 기회다 대대로 와 기회를 시작한다
4: 응다 두주 너 급히 두주 리니 롤 급히 세트리 기회한데
5: 아 알았어 팔아기 중두기 에 천자다 대장나 주 지타 총주니 주스네리 근도다 다시 직성을 난다
4: 다 뒤에 소소는이니 기시한 그래다 간제 님만이니 그래다 도저 니데 잡지라다 님즈메제 대합세메 강다 실릭 돌 세드베다 균 컸네 간제 땡 지게레다 근데를 신뢰지체 다냐 군게 고수이니 냐 서지 교고스 제제다 간제 실릭 주제데 지게게 메다 간제 차도

0: 이런데 다 소소 견주 차견 시제 뜸이 시리게 그래 옆 시리지에 최고 6인 6이제 배제 진짜 도움이
1: 어 다다
0: 지난 그랬디기 뒤즈님 니마고지 뒤미 아주 라딩 순진디 라딩 바마우트는 게 아 되게 미 간제 마음에 털라 신리 추제제 주의 니스르제 감이 와대 다디기 본자 간제 그들 예지 제진스리 게미었다
1: 다다
0: 신리 추제제라 그수 주란 산제 담이 소소제나 주니지 보군 산디 배군
1: 어
0: 준도 데다 또 동바 산다 배군미 벤조 배가 더 된다 로산 매군
1: 세세
0: 오 된다 지 제제미 간제 라징 순진 마우제동가미 간제 그 신리 추제제 교회 니스제 감이 네네 순쇼데 된다다미 간제 데시키 마주제 다 되기 쉬우미 벤조 배가 무긴 루기 제네라 간제 조지 고예 시주데 미산 레일 소소소 차게 간제 돌아치 레 레일 풍도티미 베티지 과제고
1: 다다
0: 된 되게 간제 되게 마세지게 당문에 젠 아주 미산 제일 차시한데 레 미산 지게다 가그리 수진이 되지 과제나라 냐다게 나힘이 간제 벤조 피게 지제 냐 미산 메르모리 진외 샤바고
1: 세세세
0: 다 되게 쉬워냐미 간제 Niyet kore kyaat chiñe la xinle tuje chiñe mizan rezi gami tola chiñe so so so chasan mendeb chiñe gam chiñe nyogwa chi chiñe chungpa gomne.
1: Tata rwa.
0: Ta digi shugo me niye tolu chiñe se chiñe chiñe go tozoi so so so me chiñe nyo chiñe tak chungpa gomne. Kanche kore tatu xinle chiñe so te nye maang dinde ra chiñe chiñe goya kore kiñe gomne.
1: Tata rwa.
0: Yungto royal cha shan. Kanche nyeman pan dao den dao kor, jenan soyum shuz wala dao kor ngo dube. Kan dak dili azu duba da chashan, duskare soyum kaya degi mambali puzu be, be ame am kru tuyin pangati je, joa zu je deo be. Da tuenge de bisu kore, duskare boa soyum je je, minna kru je, kene mi kor juru jirin kato kubi, nimjil.
1: Da, da.
0: Kore, dira xile je el chashan.
1: Da, yes, yes, yes.
0: 어딘데서 지지군
1: 아 됐다.
0: 다디네미 그래 되게 장년리 아주 니네소 배욕 시지지 된 바군이 야던데
1: 어 그래.
0: 간제 배욕 실제냐 가데 로교스 지수 하장
1: 다다
0: 눈돈래 태가
1: 어 그래.
0: 다디데 마세지 녀도 주주 로디 외든 가드 외존 내비스 시지지 된 바. 간제 다 된게 니네미 그런데 얘 또도 토착샤미 베라베미 룽아부제 간제 데니주지에 메로글레디제 디중제 간제 그레시지 고도스카레 중제 간제 또바 코츠스 마츠스 마소세 모와제 따도 된게라 역시 중제미 아 고도스카레 중보 아니 카든 게 달라 따든 게 달라미 대외 짠니리 외주 투미니리 용도 메세제제 단사이 Lenin gudib seba da, nebu rwagyo seba di mi ödü tuk de bedkor wogun mi. Kore chagin yadun rwaji. Da dini azu duwa chashayin, doygan gyoju ki. Da kore azun duwa jeni nisan rere la, kore ti rere ki sishune sere naskun. Odi ngu suye di azun duwa chashayin, nyedon kyami chume dyni ni. Doygan gyoju ki. Shi nyemane jemi saba nagu kanju korita mi kagisang omeba gyoji yagu meba gangdak dagran begun mi nyemane chashan kore tiki tol chashani kanche sanun tine tsu kore shumajil chashan nyemane mi mungshulani besukota tine sanun che ta sanun nane nyami kore kore chagan yad chine la sish sechi pechu chechi shabu ta sish pechu chek shuwa la tine nyami Ajo ta tansa me kanje loa sasmi pe rajin dosi shaato. Kango yo toal ta kore tine su nyungto za nasun pe rabo chinto peli. Kanje ta sanung loa utus kare chi shaato kune. Ta tide maase jik mi shin cha shaabi nili. Nyeman ta mi azu rang la kanje kan che na ma che na mi shin rang jo de tabli pi che ki me te. Ta azu mi jibu le chi de kuna zu tabu na chi lu suwa che sanung pa che chikwa che pi un me. 그래 되라 이제 다 대차샤 내리 윤돈래 다 지루스 때 코나도 지루스 두스와

0: 제마미 아디님이 라디 되게 아주 미집바 집아제디미 벤주 작은 약치 몸시 바토 있게 매고 배 어떤 데서 지됨이 되는 수 다디네 수 아주 시주 정도 레일 지스만다 되네 수 자샤미 다디 이슈고 아주 로토지 겜을 커서 된 바고 미
1: 어 다다
0: 다 로토지 커서 담이 할 동정부터 이제 겜받아서 다 로토지 시존에 크소지는 건 이제 지금 유대에서 됐단 겁니다. 다그라지 베베고 토자가자 베고띠 로조지 크소세 대중바고 다 로된주 옌돌라 네메 치린 크소세 제제 니 된주 겨주 고주 자세 제제 림바제 오고 시주드네 숨이 야떠나에 윤도 치대로 맨돌런지 다 간제 니마 지도 인구 공산에 아드나 시에시에 김에티 엔진의 관제들 다 당상 냐레 매주기 게네디나 차샤멜레 간다 디네수 코르 슈브라닌 당상인 두게엘라 레 커소 보세 다 디기 아드 간제 로트루조 머레 숨벨라 레 소세 디기 미 마트라지 뒤냐나 시존에 시슈 따그라졌다 간제 로아조 시준 차샤니 다 조지 양년 라미 고레니 거소 소스란로 되게니 쉬든 나히 마세지기 본토지 탐데 부토지 랭네라 마제도 국매 인견 좀 마스터게 냐래 면줄로 조지네 그래디 냐래 면줄이 부토지 부토지 랭데 본토지 탐네 또 국매 제가 되게 견고 랑게 되게니 쉬데 또 조지네 강답도 공 다 간제 레티스운데 강답 소소 비네수 벤샤샹 소소란 게 토디 뒤미니 시기베데 비네수 시중 네세과 다 아주 개고랑 로아교 토알 지신나야라 알레 치두 멘도 돈이 맘맹가네 지시제수 오고 민네 제미네 다디 야 예제 치민 고레기 디기 와신 고스네 제 누구메 마스 제데라 다디데 마세 지기냐 미아주 머시 주디 다가 친제냐 그래 준비해 제제다 네 10번이 시주 디네스 녹음 담사 제가 다 디네 세라 진대빈 센대기 진주 세제제 무이서레 지경고 제가 건지 대네 코르다 깨네 다 센조 간제 디지니 진주 세라는 거 봐 제가 된대라고 미 아스누스카레 가돌 때민 다 뭐네 다네 된게 꺄맘 미 이미지라 그랬다 간제 담산 시주 다그란
2: 대다라 콩기 뉴왕웰레 땡에 우분기 리국 총조디 단대 저죽당 제득된베 총조로 규류디 망조기 초와 균도 레스 송왕남 미기 통규와 시리 롱은 주질 하게린 균도 첨부 중시 디니 진조로 비붕다 구급 니즈기 투럽식다 비제 투에 비게다 부글릭베 소에 투럽식리 생겔링게 디링기 강종 줄링리젠 슈즈바인 행제 슈크텐 자고
3: 나 차야 슈규신
4: 아야 차결 수규기
3: 난수 최신 염치 집에 뒤수
4: 난수 적담 규자시
3: 난수 내든 탁치 집에 뒤수
4: 난수 장갈 니메 성주치
3: 난수 편치 로람 집에 뒤수
4: 난수 울겸네 데모다
3: 난수 심상 춘바 집에 뒤수
4: 난수 미신러 팔구치
3: 네, 차지 차결수.
4: 네, 강두 차결수.
3: 차지 하자치우에 여왕왕 저슈치의 초양 팀계 루게 치미초 난츠 심상기네 차와슈부탕 여름강네 차람규
5: 직균 속배 도시 댐볼조
6: 양균 렁부사바라 베베균

0: 기 저 망보니 딱지 심주 체바타 차면 공매 닌케 캐줄라 저다 양양 체바 마세 리주기 최고 된바타 미체 겐지 직수르 신내 랑추이 갸코 시부 겐지 추시 된베 냠용티 자스타 켑데도 당유 로고 침부 최다타 로고 침부 사드 랑딘 둘주제 체바타 로니 랑매뇨 총 최다 쿠키 rimsi chena gyurju sar tyo gi nyamyong tha chi dab ni gi sum chu song tyo ba tha nyamyong chu gu ge yong su kya de dang yu lo ning xin chin chong dun ting ki gun jin pe shung ki lo nga chen ju nga be shi nga chu lam lu nang be go yi che ge sa ba yong gyur gu di dan ne gyurju sar tyo ki nyamyong kha ju le ge wa ge yong la ja su tha kya de dong gu zhe lin che gu yi xi xie yu bi shi zhe lam ki di ne xia zhe tu ba tha ge chi kor du ga ge dong wa lo ning jia du 계지속점체유공시겐코어장리지 Mingar long yin xin qin yong ki, zhong gu tan yu rukwar ki, tu dian mi kwar ti xiar, wu nong sum ki, zhe lam sum ta, ga gu chu kyun yong le kyeb ni. Ge kub ni shul ha zam ki, chong ge nga chul ha zam le kyeb yu bishi. Long a zhe zhe nga bian xin, long yin ki, guo yi gui ba le su dang di, bui zhe to wei guo ni, gu ji lam ji nyam zhun ta. Nyam ji ding sab che di chu zhe to wei guo ni, chang xiar ki gya zu ta, gam se zhe lam qin bu zhun ni, zhe lam bian zhur pi ge shuk qin dong yu yin bishi. 변식이 대부대디 피게기 고급 냠추치 디르 로골 게자 유베 면세 킬레기 로니 마저 냠레 디투 총투토 어지 알랑멘추기 디유 긴코와 시하이 녜 중국 수리 체리 럽친소 톨럽타 냠구이 체디 면주 요체기 키페 다토 신규르키 냠레르 구디 동규 시와 치기유 지세마타 상양 총기 순비구 살 첸제주기 주장 숨바 순창기 키기린웨 중국 수리 첸가 럽친티 샹양 순비구 사도 유바타 제순 면주 요체 튜레니 만추 조지 튜레 임바타 링퀴 능퀴 토 면제 킬레 축줄 하점 좀 유비 냠레 치비 고급 용외 저와 유지시 중부타 오르스 사네기 마초 피게타 총비 냠레 촉진 급중 뒤말 초바타 열두 다오 슬링디 팅게니와 니동 갸미 니승아 르 중괴 러닝 게지 마초 총비 원제 최면 초도 급투비 계급타 서퀴 송주 학점리 용외 킬레 동차 망부 점드나 쇼규 이왕국유 롱인키 고인냠레키 디부 균체 미발 신발 충리 롱아친 축시베신 치게키 멍웅원수 주체 롱아친 축송베신리 치체팔유 롱아체 중아베신 롱인키 비시 냠레 디부 모투드디 치게키 총베 마저 십슈 길리 말라 퇴고 창도다니 치게키 마저 남창 뿌리카지 튼도도 큐귤 꾸디 동규임시 거의 군급 지점 치워뷰나 피게기 남사야 티중기 양화유 롱인 신유키 수지 슈퀸링키 지급 수지 시진핑키 강한 롤러 댐불니니 롱아체 중앙변신 롱인키 둔제키 도시탄 거의 도시 무투 서도 당디 뷰체 토베권니 규지 남지 냠주나 홀다슈니 거의 신부타 추제 균체 미발 토르 동규인 시송유시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루 껴주 담 소화 계시규 현다 미주웨이 키라니 티웨이가 휴두초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루마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즈 남베토니 북드 문규르 체도 베부치 케다 냠도 중국 디니 저니기 남베토니 티럽지 문도 유와르치 중국 남베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베부치

젠줄루리 좀베 도부춘주초 공감사 텐디 나와 춘주시베 집에 롭스리 젠티 어글로상기 지란소로 소녀슈구이 텐디리 센하 어글로상기 무티니 지란소로 사절리시기 제바 서비유 카딘 시발리에 예럽답의 리시 쇼로가 쭉제바디 탐바 쏘알 범니야 정신 상부 칼라톨 살리탐니 식제캬 데이 카도 냠민교로 시베 리시기 제바 모두 슈주인베 지난주 롭젠 할이야 롭젠 님은 신 약보 제니규

0: 어야 초보 친구초 텐데리 센 슈섬 다 가지고 이 레전 지면하 어글로 상기 무티니 키나 서로 사절 희식이 제바 서비스 카드윈 시발리에 예럽 다빌리시 쇼로카 주고 받디 리시 제주인비에 지난주 뒤도도 년가 윤주 저유 다트아
1: ジョブチュジョ、ジャンナタマチ、ランシンエシュゴワラツショ。ナトロジョンキベ、ロリペウェ、チジョンキジデ、アゴロサンキ、チジョベヘ。ジョンジョンルリゾンビ、ジョブチュジョ、ゴンガムサ。チランソヤンジャラ、アゴロサンキ、チジョンチデナヨアラクスシュイン。 Tering kele zena, ego lo san ki mu tu ne kiran soro pyo ge mang chui chung dam rui bie ta chui dam ju jiwa si yun bie kiran su ngoma nung xin jie yakbo jini ju rau yu.

中央龙津人津基金部里共计，票价龙津行，按照第零级列增三百许钱，天津的按照列增三百来突击结束，天津的生意模特按照列增三居十万元，生意的列增规制卡相似，提案出自主部内对不怕，计划给几句建议给四川列增动用它，出自东部内给不怕。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 동료 추주 구분의 주부 파라 감계 추억듀 레전 동료 추주 주부의 중립이 파라 암계 추억듀 레전 소 동료 추주 중립의 조성비 파라 생규르 레전 동료 추주 조성의 주부시비 파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 동료 추주 주부시의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동료 추주 주영안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주 주주분의 주둔비 바라 선규르 레젠 슈주 추주 주둔의 주업계비 바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주 주업계의 주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요 추주 주르구의 니슈비 바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요 추주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추억듀 레젠 소동교 추주 니슈 쩡니네 니슈 짜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이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즈와 유 헨게 심자난고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年轻企业比武，票给龙津行。给他那按住那三百的突击些学，我那按住天灵给那三卡给我的学习。天涯出租出版的顶不怕，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那三段给他，出租顶不那给不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내 주비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비내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 파라 선교를 레젠 쇼요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업계의 주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업군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업듀 레젠 동교 추즈 니슈의 니슈정리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베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 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지지 생일 차샤니 개용기 년주 비싸미니 당나 신기 인가 저기 비밀 현저기 의존이 책이 된데 지지 생일 망고지 장유유 따뜻서 저디 잠방을 스스 심날 간데서와 따딩아르 미치 주고기 갈래 견주 메인바 안전념례 칸디 나로기 아자 코나서 차창 그래 둠부지리 제다 남베 방데는 신기 굴레 견주기 집지 비싸인기
1: 我今天都过多几个月。妈，昨天你在上海过了，变得是不是？轻松过。可这次是变的。上海去过过了，俺去了是平房过。嗯。这次是新办的。
2: 다미비상시주역제이난가도제역제강이진
0: 돈존제 네 정기나르소 네 냥아즈기 게나기 상하이 베이지 천도 기치 이네르겐 자르벤데드와 다 사치망구 칠손도스구나 티나레심나레 가조이 십치투라다 간레스구나 좀 디판데 주고 메이바 간즈기 미리라시 간즈기 당미시라시 디 경조기 루규 디 오토스파 야치병안영어 주슈도 사심나갑 십치투리 다 마우 날 차샤니다 예 아주기 차례나에 아자코나 조치지제 단디 초월이 약도 약지다 당내신 아주기 단디 랑가들이 갸르치르트에기 삼루다 마손지지
3: 자체나 신기 나제 방된토 내부담부츠 로트 뒤여라 퍼유기 마우베 저양 뒤여리 나랑기 라신 딜라데네 방데 지네 균지바당 Sartuyla dine la shi nyingbar sunshu sabashi getuwa jekyu yinla. Dewe yang zhungmitso zhongsib dargegi lambu sabwe to chituwa jekyu yin. Dine nga rang dyuru sabwe shunu shigi ngwene shena wengen shi redu samgi. Shukyob!
4: Sega nambutso, tengene kongdu sen chuba ni ngay legungi jiksu chebe kangjongi shungi shibe chitili senre geyongi ngay zubi sangmina de pyonchong loga chonggiri kongar zong jidi shu chongdegi bangdian lakshi la dine yumiso chukyuri ki lamdu chigen denzin zhugari ki tamgyu gor gobe nangdun teshi.
5: Tabri dang zhenzi.
6: Biri tang nyamle.
7: Chidi tang kongpi.
8: Zemling ki tirin khasan. Zemling ki tirin khasan.
9: Seng li ge gong kham sa, siam
8: le zemling ki tirin khasan shibili zin shugu yin. Ting di
9: 미리기 시베 춘네 쳔투 냠네기 뚜슈 꺄르토 랭고이 시베 고로
8: 롱어 조주 랭이지 김지 와라 심투 냠네기 로스타 중구 레와 마오 초스 냠둔 듄규 치신 유베 고로
9: 게이 지 삼투 쳔네 시베 냠네기 럼부 뚜신 유베 고로
8: 이랭기 호아르모즈 초구르 베데 춘지 제유지 시베타 아리마기 이랭기 초가르 무투 각동기 차주 비유 인시 시베 고로 소인
9: Xiamle tingde li zengi nang tun xipchanam sin shuo.
8: 马来西亚建设吉隆及冲雄及广飞航图，中国北京的用为越国的为建南及军区落地东洲的年轻基地，我对地表电机三年体机昨日安达了大型，我东洲切不进。听个越国的话，明年我西去，我买了卡最接不他，卡康熙接不提，他家得不得西安东洲的超级新员。你先讲建成东洲的洛克里亚当斯的两个。天连马来西亚、新加坡的这几个年东洲增人安达改成东洲南就与吃炸切不是？几个阿不提的究竟给改成多年？三年提给东洲列地给增人安达些的年，天干的东洲吃亏不是？罗局看了，去给了越国的文章段呢，我了彻底忙不是吃亏一元。他家三家民用瓦西多拉到卡巴矿的钱的这个月。越国的为罗居孔马来西亚的越国的用瓦坦都是那用作了什么穷他在一下下流几个忙不着越国的团主个拉多卡巴了罗坦差异有次决定是不着请啊请问结果民都及写不是罗国的也解释十二日给中国萨干西都居个中国越国的为自己对拉多卡巴的给西安东洲的我追不谈决定是不着该着开始连国民萨干年中间间苦间流干给听个从干呢，昨日安达那座彻底结果一月，他就昨日安达纪元的这个图片，如果我的得不得不有了，俺做养老得不读就写不成。今天当周跟这员经过的话，洛库里亚的沙瓦加兰给八十牛瓦坦，光飞看给阿托尼，加这周米贵比从干图加了牛瓦坦，村中图再就七百帕拉，写了俺当周的你，中国如果的话就那么三百来块元。城西两官把了，他留几三的推荐人，给镇东周给阿公七姐给车骑鸟总长波给朋友们去，洛库里亚的你对应给俺阿爸的礼品。他留到你别次专业的车二手人把了，中国越国的话，洛库里亚人在做汽车，推送来加急加单出租了咱把的员。中国外地东周提，中国越国的话，空都描述清不谈，切不记七九七月。天连给解释帮国给冲着了俺的在从干给从把米松给三个把了那你龙九年松中国越国的外太高了真你安大写的年我追求不疼我妈的几米贵把的加拉牛我了体外讲得不得不读起写不行四十两个解释科隆布如母地从干给从对拉西母讲铁蛋找为军都操的月三年提给真你安大中国用国的东洲协助南集团切记自家体外教不谈来去体外托外参谋落地不用个月三年提给年就是今年最别我的心了四十两个从对七十九号咱们给三年提给真你安大给马拉集团前年给听他东洲不能为这把的家表的签约第建筑东洲给得的人心切入清不满些三年提给越国的列的批给了官地提不谈从对政权承认东洲马拉南修改了规制前年我在协助官边批给了人们的七八届了样片多月新加坡的中国边角的谈人类别的团组给操作宣判赵光溥仪罗马人是从一个密布密聚的那谈边角的从对别的了官地东洲的学员中国罗斯坦边角的鸟总错过新加坡的多参与的电子学不谈新加坡的给错过中国的别的七八的电子学不能空给列段时赵光溥仪推荐国美国比四句给得不得专业三年二部明年中午他在就前忙的主角的阿尔维官地贴不用不行新加坡的多得不得从干他普通人国的呢专干他三干怕了中国越国的为拉多卡巴吉布克呢撒娇看死了越国都具有个越级军图同样到基金东洲他东洲人部中国外交研究总局所东洲这些层面检查局为东洲提供了修一个月给真给建咱们这位东洲一天可能是被一个单社会团结团结了开不谈我们的日送去锁住了加表的七个月我刚给看咱们这种组给印度尼西亚谈洛克里亚斯里兰卡阿根廷土耳其所可能是被冲着忙不着这一样的咱们这年度谈咱们来了国际党员列的能够给明年明儿阿公其他给东洲马拉集团人拥有了国际东西与不谈提起别三公堂在就给那把军器没把的加起的青年东至特布兰体外那么监督求了有几点月赵兰给欧秀边就日本开间东西苗裔 미 기르기 사공 주요인 제주 침망화타 뉴남 갸치웨 지예총두기 미마쇼고르기 지주 당린 치제 균두가 기신 제규로 편도 유바타 미마쇼고르 티웨마위 기지 총지추 폐주 제규로 멍신 딘투비 응은진 치기 유바신
9: 你些矿业绩加催泪团增速给重启多面给四除个楼数间他错到一根针讲多间所提起中亏重这给过了十倍错到一根针里这给谈是批人了滚地动起给前点边女不等于解送于不是给绩加催泪团增速给加催苦有松共恩怨两看起从都各批给就给批吧今的十倍次你是对你呢我被次进你盘 增速提伦敦几个部如措不信多名给四三个月接着唐林七个中国出个年龙潭初追出表所中潭落宿初心去归潭所中所贴给及给催泪团增速了娘娘潭子女保亲扩团签约中国老子三百南镇七百潭策起本局南镇七百所给郎桥给给及给催泪团增速给吹多了森系给西增色抗力扩团签约 中国某体图着令处写着他老子三百开的用具了各所学校研习送不信多名给谁除个楼数间他人工间贴中国的压力还将前不穿贴出现出个二度人气不测贴个二用途东突击送不信中国策起本局他提醒你女谈龙女谈独入谈各动压参索老子三百三百贴马就不清前约
1: 마조티다키콜시비초도겐젠리지기장도초교르피짐르군디동교르편도여바타 多名给四天能给几个催泪团增组给明年来给做年几时增组提配给着是每个科给给催泪团女吧接报前年若给了科学给给控电器切除不满四空气中国给几个催泪团增组给社会忙不比为南昌南书吧同南穷月经 况且南昌提大旗初到金针期切成他老在别的切割了偏托右边中国母体配送草被娘娘给几个村里团增组所切割之外月天安村给客卡坦老在娘们里起的三米切把零速东角的偏托右几送右不是多名给四接着唐林起人增组提作不没别中西纯门给批准他展龙阳林月 给几个村里团增组给给村苦有松共恩怨两看起年冬一名艺术资源的领导的洗白给几个村里团增组给作为美别中西真西拉达国的开切生了朝鲜战略委员给罗提大瓦主板中西电塔罗基南干切据电别切不是多名给四年前所谓给村苦有松共恩怨两看起村都 급개주급시번에콩민계급라리안돈좀치비고급식인비표심비추시타조부미비좀시철슨러신내갸토추도르치바탄첩지토쿠르치고비캡곤창마르다도치바탄제피짐테외미직급기추시추치인시손유비시 콘키
9: 春明了米吞别恰月门文干三千米者为给几个最累吞增组给来给昨年看在水年孔德吉面恰具比较热节送不是콘키从头特别冲着了开林抗联那么谈的过了十月初到今天烈日将到秋秋的期中南头母体顿秋苏久久是话月节送也不是
8: 听个边子们来罗杰运动用牛人中心疫情不久的他生心很多年月了麦处他东都亚芒不中心学我说那有人给东都特动就职没不年为啥的社会麦处跟年数论为怕的说怎么里麦进日本就职年罗杰就拉咱们送几个天个团队了米及拉里亚看准地主没被拉们写都卡的那月 年度2023年到2023年期间，中国中央纪检局书记、纪检局主席习近平给中国空军党团增领西单给托人们两名从对头，快乐西北西北超过三年啊，对的，西北别的了点点，西北给建的列举国不谈。 시베 편준 제시를 송니 시베기 동도래 주토바 치고바마세 시베 뚱케르디니 시베 치자 케바긴 도시리 게워지치 구유시 송바시 최고티니 중화이 시베기 뚱갸 직총 미지비 친이지비 수준라 자와초바타 중근나비 팅럽진기 CDPG기 럼불규비 라링기 딘지르 시초니 Muna chug nyuyu tan chawara, nama nyamne tan, mi tun batan jende kienbi zemlindira. Ngancu, mi rigi siebe chune, chemdun nyamne gi topshu gyardu langci. Tazu, mingdun gi sengsin le tardi, lagdan jene kuala shibu rengxin gin jenlong la kate jakto. Zidun denbin junggiru nyamdu sutubi chengui chegu. Tugin gyuwa seto chene, junggir gi logo chegu. Nidun zamlin shusha gi mingshu na jubi yiren gi gulai sdan pujantan, yisre gi telewifu kyangar chunggu, lebnun gi tiyar na chung chila mokchu gi meji chu torkyun popsi. Tini soba dan nashu le torkyun popa zamma si, miji gi tumu gi chenshi dan gyunzin le mekyun popsi tiwai gyanshi. Nyamzhi yezo gi chunggi gudi li si, zamlin di rangna kangshar gi dorshi donwa tan, gadun zogda mebashi nyamdu nebi, nyingi tuyugabshidu lipshin duji tazi zayubashi. Mokchu ni mi samlo le chungshi inbi, mi samlo ro shid sungkyung gi sungje ji chunggu. Kuala shibyu shibye chunggu zawa ni, samlun chungzi ni dungtu gi sabyun zangsi chegyudi si. Ti zamlin gi shibye nama rengshin le zinjo tarbi dan ni, shibye camara tuymu mayinbi chonengi lochun duyubi ngunzin chibatan. Ti mi ri yonggi tuymu gi rintan tarbi donwatan, hiba le gyene tunji chishu chushib chichin. Ti shibye yunzin tan sardu le tongchin chine, lukyu gi chukyun rinmu chune yundo le kate chokbi lochun dulin chibin bugu chiyu la. Gijiji chokgi mi churin ne beri tan nyamle le shungnu gi yun bugu chine. Laksam Sume gi gezi shuri gu, Shibe Minzhuwe Minnam gi Pinzun Gyulun tan Samshi chi Guishi dun yun. Chemdun Nyamne Lengburo Lugyu Yurin din yubadi. Kuala Shibu Shibe Chuegu ni, Zhonghua yi Shibe Lugyu gi Mengshi Denbu Gyaki Jishin. Tingrem Zemlin gi Gangay la Kade Chokbi Zhonggui Chushi Shinbi Nguni. Kuala Shibu Shibe Chuegu ro Gezi Jitsu gi Kelin Gyakyam Nga Tomni. Nyamzhi gezo gi chuejiu tan tixin, chung ni tan chung man gi yi jin na zo na ting ma chi yu. Gop dunju tun gebi nyamzhi gezo gi cao jin to, jindu chubi ci yi ju ni ti, si bie gezi xue ri gi gizi ni mu ru dingi chi bu li. Ndu si ti, kwa li si bu lam su zheng xin gi gui zhi du kiro ta. Zhonggui chemdu nyamne gi lo zhu ti, kwa li si bu jue yung chu si, su nyam den bi lak lin si dun gyu wa cun yu ba si. Si bie pen zun jie si ren zin ba ni, ngui sum tun gyu ru tu ba si si. Nyedong Nyi Zhezhu Lu, Milan Gundu Ozen Zhenzo Gi Guzhu Zhe Gui To, Zhonggui Gangjin Ruyang Kejian Lang Lang Ki, Yidali Pumen Lu Xie Kejian Badu Li Tan Nyam To, Olimpi Le Dulun Bu Xiba Zhuedong Qieba Tan, Ejib Gi Lugis Ru, Zhonggui Tan Ejib Gi Nyam Zhe Nazi Dokxib Ruga Gi, Lugyu Gi Tietu Qi Ni, Xiebe Qianpu Ni Gi De Song Lugyu Ting Du Su Beri Tu Ba So, Shibe Beri Tan Pinzu Jishirin Zinbu Ti Chicha Tan Chorshi Tupi Gune Ngui Xin Yu. Zhonggui Kuala Shibu Shibe Chuegu Lagdar Hurda Qi Xin Yu Jin. Yixi Shibe Gi Gezi Shuri Gi Cokjin Tan Liang Zhu Ling Di Zemli Nishun Rikbi Cokjin. Kuala Shibu Shibe Gezi Shuri Gi Buzhan Rinbi Cungtu So. Rinbu Ma Wei Gizi Ledi Zhu Xin. Qi Ye Wa Zhonggui Yung Wei Tu Jin Tan Nedu Gi Siju Lik Su Dang Di. Mi Chu Rin Negi Beri Gi Chegu Namba Natsu Bi Yu Ba Xin. Pianzun Gyeongbi Tan Chumzhi Tobar Chi Ba Di. Lo Saban Go Tsu Zam Ni. Giga Mangbu Siju Min Ke Jin Zhonggui Rung Zom Di. Zhonggui Ru Cemzhi Gyu Bi Celeb Chur Gyu. Finlan Gi Zun Li Orbu Yi. Chi Wa Chi Wei Niri Chui Rim Na Qing A Na Wei Po Zhang La Da Gu Ru Qi Xin. Tozi Kangjin, Chetar Jibi Tingrib Jingi Chonggir Dine Su, Wenjam Ngan Zhonggir Yingwi Pochang Tere Si Xindu. Nadi Nyamle Nyamji Le Ngozar Qimbu Giyu. Yinji Wuxiu Lunjin Sadamu Yi, Longwe Langjin Rib Xibi Bechang Di, Zemlingi Yulung Mangbu, Tadung Yang, Zhonggur Chayongne Xido Tu Meji Changbur Songxin. Kongi, Zhonggu Tan Ngarwe Gyachi Le Ding Sebi Gunin Jiji Qeba Ni, Neda Yongsu Sedo Qinne, Ngarwe Tugu Changwa Tan, Turebgi Langjar Changbi, Zhewan Zubi Chetabshi Yinbi Ngunzi Na Yu. Cemzir Yongge Nambi Nyongdo Li, Nilu Semushi Denba Di, Tajin Zemlingi Nedun Na Zo, Tardu Na, Xiebe Nama Rengxin Tela Ngunzi Kangzi Qibi Nedun Ti Shi. 기급서서의 팅럽진인 그 줄람니 티게 튜무 민비 시베 균진의 자와 초부터 정주 장당아 장외 피게기 능부 추십기 키와 젠초 치미중 중국의 듄케기 넘줄을 띠니 점린 피게기 규림나 냠지 후다 체바라 띠 중화이퓨중수유증리태기 사르두정신기 신규르타 사르두정신기 피게 응운규르 중화마세 시베 민저와타 잔냠간 내부타 편준 롭중화탄 지시른 진비추 첨두 냠내 토바리아 댐바 눈디체규 시베 와르기 케바르니 동두긴 중즈 인미위바라 편준 경비탄 냠토 야르겐주윙 구슈순 유르급시시 냠지게소 롭수 생리리 내전주기 지겹레제수바 보고와이 콜리시 뷰시베 최고니 점린의 퓨위 리키시 리지 딩조치유 요란치윈 점린토 롱아첸 쥬응의 비응고 추비 중규 시베 잔냠기 송중바타 시베 비리기 락다르바 시베 야르퉁기 꾼디바지 무튜치니 미리기 시드탄 피게기 치 시베 최기 녜네 정신기 돕슈 무튜진규인바시
9: 로종게 컵니비와 친제저와 존의 로초주생의 코르와타 로종 자조 로양 수익회 로초주생의 신 라단티네 냠두게바타 로종게 컵니부 수균키 김지 자조네 초용키 탑주 냠레조다 림보르치에디 레완지균 소버 주경 모두 딩서도 단유 게컵니비 첩시 대편순 이치 체교 멍시르 쯤바타 냠레 니키 촉둔 토체디 묘진치위 게지 투법추 딘딩아 레튼비웨 김치게컵와 자조 냠네기 미비상부드바마세 갸치 피게 조심비게컵기 튠디 냠레타 라단티네 피게 동교를 제시타 락링키 마비케친 코든치규 로시 게주롭친 게진 냠레 추군진 중구 심주 칠레케진 모나레 첩시티 핀춘 이치치바니 게컵니뷰 튀접기 군도레게웨 망도더부식시 책동국계 주주시지로라 친지조춘 로스탄 중크 통도파숨토 다완 장염탄 편춘 능시를 티추 미치부소 계지지위 시제 체시를 지송 내부시와타 편춘 왈 폐계 조위 람담가 치바를 진조 치바 디웨이 키빈 키추시티 편춘 슝디탄 랑초 직툰 지그유 총만 카디토 계급니비 튠조르 냠레타 총만 링루 락린타네 콜리시비 주경 교주나 후다슈유 대단첩지 초니비 피게기 터주 지투 딩섭체디 규지 람직 냠준타 로세 감사담베 계급티 감사지위 계급도 교루에 터주타 냠지 눈댄체네 피게 조심의 계급기 투문랑초 딘송타 로창 피게 돈용미비 네튠시규로 롱누둔디 장염탄핀춘이치치벌라디네 Kuomingne Wantian Parki, Jim Jui Ji Lam, Shatong Tumne, Losi Gamse Wukui Ki Gakdom Gane Bedi Sidi, Wulu Chilin Ki, Sok Jim Jui Lam Kichin Duyu. Mekor Shatong Tumne Losi Songwe Jin, Jaglam Ki Chokdu Pianze, Guntu Ngang Tunyu. Mohan Gagu, Gagju Li Chu Chiru Chimbatan, Chirdu Nangjin Ki Ngun So, Gagu Jui Wai Tuzu, Ngun Se Tupi Nyongdu Chinyu. Gensam Juwe Sogjimane Chichir Chabatang, Ishi Ashalu Xingle Tunzi Zhongkur Shardong Tumne, Lamgyu Gi, Bomchi Chongso Dujim Tunle, Gyeongnyur Guji Chegyu. Gensam Juwe Yugur Chichumi Korki, Gekab Mangbu Ju Kongtan Jitu Chebe, Gekab Nibu Mangcho Warki Parda Nyeru Qin Yuji Juyubashi. Zhongkuni Loman Duma Losi Chige Ki Mangwe Yongkong, Gekab Chishu Tang, Chongtun Rokda Zou Yin. 조니비 차도 총튼키 총스피게르 군디단네 싱튜르 바바르 추규르 용서 체규 누코 냠레기 겐캄탐 편제르 다도치바타 중국탄 로세 겐참레게 외 차제레저 조준 취시 레소단와 제시 토슈기 권의 뉴주 쿠르요 송경 치바 록슈 장마 균퉁한 기와 저주탄 매공장부 사콩기 장도 누교 샤동키 줄람되버제 체유 남한 이편 기념례 재단 제티 폐계기 키보 티에갈 시림도 레버체니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 치로 딘디다 유버시 모나리 미추식네 타 슈뉴와 비리체네 자로 균진키 중교 제삼 중교 계급와 키 조안니 미만와 키 저튠로 토유 중국탄 로시 롭수 냠네 타 슈뉴냠구르 슈뉴겜네 레완지 튠초베 망두기 멍시딘토 단유 중국 초기 두윤신부나 로스르 치게토 롭종 치비 장제 릭튠기 차게 무이타 레지 진뉴 소종 코조 제디 로스르 냠드 남베 칠레 신데미나 보르친 소경 치로 제바타 중국 롭종 치켄 로마 망부시 로스르 로지 계급 조준탄 초니비 냠레기 긍진 돕슈 소 교류 계급니기 톨롭기 직슈 냠준 딩섭타 냠제 천십 체디 로세 피케기 고고탄 뒤네 사타 칠레 망부주 괴제주 유버시 장도 냠레 사투 체네